0: 们提供给些这两天电信听众来的或者能力。
1: 你对三国把它中国成立看，怒江三对英语新旧书呢，写到穷二行呢，可能是比土壤设备土为七类经济顺序来的关系的。作为三对英语顺序通过最近三万它，这话明白，诚信语速两级结果从呢，艰难期直军前把它顺序通过扩展七八团之，以及健康诚信两类了群体群体当地。三条经营那么人性了松中切巴的。在国内你送把西北北错别三条路推目门营北经营人那么有北在国内人家的起始居旁嘴开进行的。明年把了错别三条经营顺居通共最途人家讲呢顺居通共车就拉咱们他经营经营不起顿就拉咱们年差钱有把贴三条杂志经营起始居出行途去了。中国城里一看能将三条经营新旧所以新旧北我最切巴的行呢孙辈最近来跟做呢，临时军队了卡点就叫他。当年的预备执行二级协助，三度明显的预备军政时间二级协助这里。明儿啊，替帕克斯坦他，你把拉索他国的几个他两只头怂恿新就七八马赛，乌鲁索他不只说几个忙被千辛执行的呢，可能是被拓展孙辈怂恿去查家族的，通过他诚信两只七八的军队动个预备哩。恐怕这马了最多他二级协备明显他。当年的一位经营的原局人心去松江他一十周年的松年当年的他临时出入中的话题这位出席协助堂切记每天的电影提出堂崔大康给扎苏索及切得局拓展执行了二位新主堂松江切局的下三个链接你对老师不说第三故意年纪到做你的切别你都接触了来的老师切局三个人数别过出下下面的提过的去能对写着第几年呢？连接错了，我最难过的。
0: 他连接六十步数，第三个月年纪大，中年前辈进入你到你这里，连接六十七位傻瓜给推荐你进到那边吃酒呢？吃酒中人牌人不谈，决定找你，六在那几些呢？再看新疆米接不提了。第六，七个傻瓜拿人短期决定作为七个年末购置签约，第八年连接六十九九个，找你年末谈，在你新店面的优惠，找准年末。天禄年这个别对你们偏见的偏执针对你们，来日子女年年你们，来日六十螳螂十旬你们提醒，三年级开卷点别七个你们见言行，三年卡度七个三个人人单七个月不谈，南北面积不月不今年七的，超有年来日六十马拉作用太有这个偏执五百七九日。借用金额数六十五所地震规空多提给那借用金融新计超过九十比九，你这签约金提那来日六十六万钱不谈，六十几个多钱出去，来日六十七万师兄谈起来，六折推米借给，目的着力在女阶段男三万级级别，所中吃酒吃着，米特平女谈这位。七类居住租用阶段，进入你到你住了人店，新来子女进度期末，沿用涨价日期起，来日偏见那这给来日租这所采用时，咸阳六十八特东，沿用来日六十六这租段，我连我就按揭这租签的，来日开给沿用人新界天天签个家庭人数超过十三签约时，三年因为说三年开给两年短期决定作为签个年末新年签证，我先特别签个这租十三签约金，南端十八台因此突破套啊修建贴修签个阶级标准签个卡级超过六大签不谈起来谈落差，第二节。国母亲呢，在女新店面的所用台基座协助，团里的有姐姐从这抗力，我们把钱不谈。国母亲呢，来日六零台六十二年就滚地当年，来日六十台基座忙做玩去，怕打你就当年。三庄林杰，你对一路长辈讲多感谢，健康千里去带给老年人的照顾，他是别想。下面的铁锅去南端写着，点赞关注不难的，我真能吃。
1: 年下啦。一路长辈讲到感谢健康城里吃得起老龄人的吃苦，他是几句白句的编出的三百句的长长吉林土变形。南沙塘培育超过琼琼九级塘，作用为两种的老龄十六级南北句，三对健康松江南学的。他二十年一路长辈白句的推木门白人中去以往出手错话的吃不的。前桂林一路长辈出了，他是几句冲过松江塘，但不然千里松江去电话全部人来灭过他。南沙杂谈去健康堂三对张国堂桥，大马街去健康去开卷两支钱呢。三公街外堂美丽民宅为人均千六七百起，六零二起，六康十对贴，两零堂六零七零，熊奴路中村健康松江去都是三多单位的。三零三道头两零七百六十数，喜马拉雅苏家去超贵超贵七零七的基金去，出国做了每期电视七零直接直接了七档六八堂， 직제 기례게 자외 리바타 체류 쿠리우 발렌키 락제 디셰 게티 창마라 냠발라테네 사드위 겐캄 신드로 괴베 체든 제바리 렌주 롭스 기겐키 니티오 초구츠 타니서 체릭라 데십타 레키 지싱 유진 로제 나위 동겔라 따와제 제바마세 페유기 겐캄 뎀규 펜지 냠주양 제바리 사르구베 시도 중얼식나 다딘기 제군이 니동 제주르 예용기 신진타 랑용종의 축직기 믹셀리체 나조냠도 유 제베 렌저르 긴감 세리 캡데기 랑랭외타 냠비식리 리센티니 변종타 닝샤 신장 광시 낭소지 신진타 랑용종의 농진년진 레공기 냠도 존이 제바식 인신 겁중아 뒤마르니르유 달로 변종 농진년진 레공기 니티디 존이 제바타 므바체나 니동 제주르 축직기 지치베 퇴진기 닌테레 신진타 랑용종의 농진년진 레공기 순가르 진람타 농진당 연주 서베 레딕도 퇴직도 된규리 생년제 니트 중앙 다시를 속중라 쿠리우기 네트니 테트엔 제샤 샴라 디고르기 난도시자 디기라네 렌제소로 모드넨그리
0: 니트 페랑 연주라 중앙 겐캄 쿠리우 송종 다시를 속중 카투베 두그 쳬줄지 제베 망조기 이부슈자기 텐던 큐시 카 탕베 큐시 니조와타 텐니가 카바네 텐든 제바 임바타 진니 라사 총게타 신티 닝지 총게 임시 사회베 시도 중발신나 타딘 주규 체규르지 주 제베 이부 슈자키 규실레 겐캄 쿠류게 네튼 숨미바타 테나 농캄 치메 방조게 네튼 직타 제제 네튼 직 송니게 네튼 직제 옆시 광세기 이부 슈자키 규시 창마 제유 총게르 주규 체규 지주 체차유 센터링게 진로녀도 녀가 로걸게 배기소 용자 제고 타살 쳐샤 샴라티 걸기 십제 낭데 덴제 흔둥라네 모든 능시
1: 랑경종 땡위기 적전 토바규 니투 랑경종 지접 소조기 존이르 제베 녀도 쟁을 로걸기 배기소 용자 제고 타살 쳐샤 사르쿠이베 시도 제버싱나 젬링키 추라 주딘키 간에 세게 추로기 락제 치모와 팡지 용타 신낭투 내지 툰밥조는 제게 순대바 당야웨이 락시 비중기 레지 우진 군조제 심의 상제 동계 락시바 땡바도제 롱원이 슈이링 심죽 레라 시웨 신조 락제바 왕민충 레지 셰바 락시바 실로 뷰자 락시 라스 세겐 뉴미링네 슈샤키 균진바 땡진 최자 땡의 철업 직된투 준십 세겐 땡의 리비에 부물한바 양만 준제 미게라 니동 쟁알루 로호르기 뷰지 소의 천년 톱샤 생겐렌제 니튜 로가 총계 종키 망용기 경주 전도로 초부식 배샤 샴라 디고르키 난도십자 디기라네 렌제 소로 모드넨그리
0: 예자르 소가 총계 총계 종키 야전 총계 시베 망용기 륜종 경주 전도 금가바 찾아오가 고 초신 그 코모 타민자와 다르 전도나 르미 망불레비에버디 콘즈니 총계계 알레 체육하는 용외 륜종 경주 전수부지 사괴배시도체발신의 젠돌키 슈킨체로동치 총계종의타 최진슝등한기 타딘기 체골미세기 버리 태동체신 림제겸의 버리 니길학삼 협라체부탄 당계 미딩치 숨주소조학삼 총협시
2: 투도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0: 지도点别 편종기 분율 디나세
2: 성교로 권두군주 성교기 파츠
0: 생규르 근대 근중 생규르키 메로
2: 다르키키 센시브디 근중 룽치 옌첸리고 그게 룽진키 생규르 초두리세 생규르 근대 근중 시브디시
1: 생겐엔지 팅디에 란데 님의 총리 꾸니 디니람토 준신 유베 생규르 근대 근중 리젠난 체지 슈베 난든 차자 림베체 년진 슈신바이 리젠티 좀지 겐고르 난겐 치링 왕자라타 십시르 챙규 난겐 부산 전두라리
3: 바위 비라기 텐제 똠조르 나당기바 예주 대상 멤버 고수 세방파 차와 람도 용베 제시 민드슈 바위 비라 취다 따로로 차와 람도 용베 민드슈 제시 때네
4: 신뢰 의강 변종 연락 의강기 의병 확장 고르 통조로 예동되게 변종의 냠도 뷰제 토웨 피제제로 부르게 중국 신뢰 의강 변종 연락 의강
5: 단단히 비친키 추수 구부다다지
6: 까망의 생규로
7: 세계 남초
6: Shamla Dawani, Kamang, Sengyu Nian Zhe Shukyin. Nye Dwe Rangyong Zhong Dengwe

0: Tujuan anda langgar dengan ni, dona sila ziru. Langgar tak jangki sijah ya bu maje na, kerang kalau cendera sila ziru ngam.
1: Tujuan anda langgar la sijah ya bu tumna ya. Langgar ki jenjari ni, rengi ki semu tumna, kerang cendang tempe kalau si kalain.
0: Langgar tak jangki sijah na pita.
1: Di ni awang cah tempe tinju kunjung ju, kerang ki jundia rengi ki langgar la tak jangki cendang ne, langgar ki lula la jenjuru jutup cintu la.
0: Dine, Kiranki, Langorki, Numta, Lola, Chunjung Chitane, Color, Sipsi Chitan saw, Langor Dunkapki, Junsi Te, Kendo, Kanik Yong Tup.
1: Tada, Kiranki, Sensing Bear Litin Dini.
0: Dim Ju Teddy Litin Gay, Nansi Litin, Langor Dak Yong, Sipini.
1: Thank you, Litin Nan Shukuro, Gersu.
2: Lenge lezena shugyo ge shugyo ta chepsi necho chongge lesene kum nimtsrin ki azo lezen ki gwanchun gen tuden la ta chepsi du yin na ba lenge ki azo lezen sengyo ya ge shugyo ta chepsi azo lezen sensen nangin ki senken ta chajo yong li yin shwa wai chan de tsamji chami shu yin la lo gela tanda kong lezen ka na li ya na zu tanda gela gi ta kar shu le tanda 나도 랑고기 찬의 슈비는 즉 클롱기 피게지 가쇼레 니루사세 딘제기 니소송 말벨라
3: 제일라
2: 딘제다 야면나 탄다지 춘놈기 니소르 말게
3: 제일라
2: 라소베 딘제기 다지 테리아 즉 배주 지단다 양치 고 네버 카르팅고 유메르 말라 가능한 신배지 투수 근제지를 야다 고지 제버 겹고 라소베 딘제기 교시 체리 남자르 벨라
3: 호일라
2: 레세레세 다타는 은하줄의 젠디 옐람토네 즉 태동 수위도 좀봐 아니 겔하게 되는 제제 나샤 아니 겔하게 즉 추고 되게 아직 떠나지로 봐라
3: 로
2: 은하줄 옐람토기 자로 남부 소리야 다카슈레 즉 덴베 추기 대토네 즉 这些 교남 예체는 폐지 즉 카슈레 어 즉 고알린 대와 와겔라 다는 신지 Sero yomong e samsan di desh tu la.
3: Kasero yomong e samsan di
2: desh tu la. Lohan gela traditional ro.
3: Lohan gela.

0: Kalung tsangma mebe dindze kuyo na le dui tsangba chi tang karay kya kurwa la.
1: Re, karay kusursi.
0: Ta di chanda nga na zu, chik langgo ki kawishu re, chik nalo ki chugo ki, chik neta chani shu na mala ki.
1: Karay.
0: Karay rirwa.
1: Re ina.
0: Ta chanda karay sinne chigo rwa.
1: Re ina. Karay da ku nubi chik chik kyan re.
0: Lese, lese.
1: Na zu tante di,
0: nalo
1: zu shem na di, sevu duga ina.
0: Ta di dina liya karisu,
1: ki
0: dige kanga chik. Tētū tā nāk sōk zōr chī, zōk shūk tō wāla.
1: Nāmi kū, tū chilo nē tēv nā, nāk shūk shūk chāmi shū, nā āshirā mēb chē.
0: Wā rē rē.
1: Nā lō rē dūk sī tē, tī sīng tī kē chāzāng lō tēl nyā tē wā rē.
0: Nā
1: tī kū rūng būn shīm nā ngā dzū tā mā lā kī shūk zē tā tī kēl kiong jī kū rē. Kō ūk tī nē rō ū yā tē mā tō chē, tēl shī shī tī kā tē chē. Rē rē rē. Nā 제디르르르 야고도 일라디
0: 다시나 즉 진이 가수스 규도 잠바 아니 추눔 지고를 바겨라 대다 첩지도 디지는 약수를 해라
1: 냠도 지지나나 디야고도 일라 니마이 나즈 디치라 모닝보다 더베 계주 간단로도 굽주나로이나 디마자 답답다 이제 가시리
0: 오
1: 텔레디게 바도 은장세 제베 구치리
0: 레세레세 그 코카토 키제 도수츠마 주관나네 고 언코치 답더스타
1: 제이나
0: 레세레세
1: 오두치 디싱 텔레데게 담나 아니 장마 차베 고시 절로디게
0: 다체 내고 나로리아 슈 싱도바 데데 고르바
1: 데데 고르기나
0: 레세레세 알라
1: 과나 언조단데 디샤지 푸게 베스메베
0: 오
1: 디상스 시리 푸게 베 푸게 베 망타사스노 디나 로리아단데 길라 텔레가야 단데 고 누비치오 마레
0: 제제제
1: 껴뚜리 이부디게 체르신제
0: 언조단데
1: 카레다 차리
0: 제제제라
1: 디싱기 단데 두스타 코텔레니 아니죠 말에
0: 이게
1: 체르친 자소는 그 텔레디게 야 말라나로리아 집진제
0: 다시나 통마지 계속 디 사브 슈진 비 차샤노르 바겔라
1: 온
0: 다 규름으로 텔레 집지 엔코 싱리아 치
1: 림시
0: 림시 디 카테체 체르치
1: 제
0: 소디게 소디게 카테 주디 좀 봐 아니 장무디게 디나리아 권야모토 없이제 엔디리아
1: 뭐
0: 뒹궁 외대야 집지
1: 제
0: 안다 말아 추고가 말아 카나리아 안 접어 속어 봐.
1: 제인라. 내가 말아 나로리아 직 딱과 차야다. 근데 쳐도
0: 제제제.
1: 어디리?
0: 레세레세.
1: 디양생스 제고도 있나.
0: 단신 디디디디리 바기라 단데 지게 나체나 공시 류신치 소르. 제.
1: 또
0: 신는 건 단수.
1: 파동지.
0: 레세.
1: 공시 류신치.
0: 레세레세.
1: 단데 디다 기랑 아주 디 차리. 단데 지조계 쉬우나 공기어 류신사시메베 군인이 지
0: 칼로늄틱
1: 어 공기어지는 아주 디라 모젠 나로디
0: 제제제라니 제제제라
1: 나로 밀리아디 송급자 군인 너비직직장네
0: 어
1: 다 디나 말아디체
0: 레스레스
1: 어디지 지니요 군인 지그리
0: 코좀 나로기 탄데 칼로늄틱이사디 가나주 지 랑고기 코좀 나데 년기다 지 랑고 당년의 주비 밀리아 다지 가수래
1: 제 미 칼룽다
0: 칼룽다
1: 수부대단
0: 수부대단의 야치 편의 튕고로 말아
1: 제이나
0: 다 띵이나 추고기 말라카리
1: 야치
0: 조보마차야
1: 제다
0: 제이나 온데세
1: 말라나로리아 지 캘마리아다 라과르도다 슈크제 강가 뉴부스테 야치
0: 레세레세 레세 다시나 디지타 로치르 지지오유나 야면의 컨디션의 고지
1: 체시 체험는 길나 디르샬 한다 공 찔리라한디 nga dong ge dong bu ru ri sha an zu chuen num ji lue de lo de de ting ma de de
0: de ji
1: ta ge si kuryu yang kuryu man zhe wei ke xiu ge wu ri
0: che san che san
1: ta kuryu di gin lan an zu di ba be lang ga yang ji te la da an de mang bu yu ne ye ni le ji ne ya wa ri
0: o le se le
1: ke ka re s ne chuen num ji ya be gu ma de bi ku yang zi yang si ji bi ne yang ku ma la song ge bi ya da di do le yang pian xiu tu ri
0: 제제제라 칸스나 랑고 당세 쿠류 카지 중 고지 테드뉴 뉴체 중 장머르 봐라
1: 제이나
0: 덴제가르 야지리 나동다
1: 게동버루
0: 게동버루리 야지나
1: 삼주이 봐 삼주리
0: 데네 카지 갑소르 지 레드딘 제레 교고 우베 솔로 야면은 지 초기 지 타르 부딘 제리 야 교고 뒤 잠바 지 테드 하샤 망고로 봐라
1: 제
0: 데데 손산 디거르 야 안지 단지리
1: 다치다네 길라나 약초총나 나동 멘젤레 레지톰네 야오리
0: 오 레세
1: 고송급 제할이 안 케시비 우리
0: 제당은 아주 지 카슈레 디르디 콘센에 쉬는 곳 챔버 슈레 야면나 즉 차버러 지래
1: 천염 제는 길라 디리샤로 숨겨 멘젤이
0: 야연지 레세
1: 디나로리아 다다 점증 숨유리
0: 레세 레세
1: 교셔디 단당주 죽주인 신교절이
0: 디디
1: nui kyoshu diri, pinshira do ma re.
0: Lesa, lesa.
1: Nanzu, chidane

0: 트르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레젠

0: 올린스 균로나 쇼인게라
1: 레제이라
0: 야데 단데 타로스도 콩게 게라 공감상스 뇌교사베 랑고스로 따단데 디슈마레 치 로그 균위 체베 랑고동스 동조치 딱균 체비는 진리 가주절이야 딱균 팅지르 쇼르시 송도라
1: 레시
0: 로게라
1: 더디 디나로레이나 단데 로랑 갑상 인바 차시는 나저 디르샬 어 추다디게야 먼저 단단은 유모트는 이제 직불이 추디단다 갸과마디야 추쇼마
0: 와제제 추과 캬마쇼야
1: 어어 방동이에시리 지주게 쉬브나
0: 제제
1: 어디 있는 거나서 로니 질리칭아 어 나과르도 디나로레 단다 더 제마다디게 먼저는 유모르다 직불이 돌아신 비주고 제야시리
0: 레세레세
1: 나과르도 나조 단다 디나로레 카셰얀 디요리 단다 냠디시 혼동시리기라
0: 어딜 디르도알
1: 말하다 녹슈 냠도 진규
0: 로그 구쇼 유비얀 눈멜로고니
1: 제
0: 제다
1: 디나 나
0: 제마데르 바
1: 제레 튜눔디
0: 제라
1: 아 인지미지야 고 체토고리라
0: 오
1: 단다 사비나 레오 앙단 주주드고리
0: 레세레
1: 고레 랑 단다 다 착긴 지요 말레
0: 제제 제
1: 소르랑 착긴 어디리기라 디 제마 차시나 튜눔다 디게 제 차시나 안전주 남규모다 지부지 갸리
0: 레세레
1: 돈에 지지버로 얘기라
0: 레세레세
1: 노
0: 노노 터지지라
1: 노

0: ཁྱི
1: ལས་ལས་ཅིག་དེ་ན་ན་ཅོ་ཐན་ད་ཁོང་ཅུན་ནས་ནུམ་གི་དེ་རི་ནུམ་སათི་ཨོ་ཨོ་ནི་སམ་གི་དེ་ཤུག་དང་གོ་མེ་ཨོ་ཡང་ཨོ་དེ་ཅིག་རི་ལས་ལས་ཅིག་བེ་ནུམ་ཅིག་དེ་ཅོ་ཛན་ཡང་ན་ཧ་མེ་བཅེ་ཨོ་རེ་རེ་ནི་སྐོ་དེ་དེ་ཅོམ་ཅོམ་ཅེ་སམེ་བེ་ཨོ་ཅོ་ཅོ་ཅོ་ནི་དེ་དེ་རི་ན་ཅོ་ཐན་ད་ཁོ་གང་དེ་མེ་ཅ་ཅོ་རི་ལོ་ལོ
0: shukzi gyurnish. Lo ran chun chu chu kuyo kan lib da, ta di su dung, chi chu ge shu dung, kaya bao su dung. Kuyo na lo ne lo shu dung, zaks. Me ra me da che biya chi. Kuyo shu nying dan da ten da, ten di shu dung, lo diri shuwa ingi la. Ni di ten da.
1: セプトングドイラ。ディザティオリシャ。セプトングイラ。ヤディスタニルタマジャラ。うん。デセ。ロ、コランゲデチセロナ。ロ、ギャラソンロ。オディ。ヤジ、キュリングブチンギョイナ。コイシュ。タシュムドトゥドトゥドリアジ、シュワチャシネ。シュクゼドマンダメナ。アンダルシティリ。レセティキャラネクワイヌチュボ。ハンダインジ、マラランカンデヨレ。オ、インジカンヨ。ラレイキン。レセレセ。ロ。
0: 대근
1: 어.
0: 근데 슈크체라.
1: 제제.
0: 내가 그니 찍부찍기하네. 쉬어야 돼.
1: 레슬레슬레슬.
0: 언제지 견다. 드네 디르샬라나죠. 등기 카레즘 누얼.
1: 어.
0: 어디 저로 차이나. 영어디지.
1: 클롱기 클롱늄 저기 닉사티.
0: 레슬.
1: 레슬레슬.
0: 어.
1: 공기 류신치서들 봐.
0: 나리.
1: 레슬. 지다 긴 시도 없이 토디 걸 봐.
0: 레이기나.
1: 레슬레슬.
0: 다디 약초중나 나죠. 뭐 저 소스라는 찍치. 딱제제는 야오를
1: 네세 도체 규정 붙이 비는 양치 돌아가 림신 림신 제 근데 용선 염제
0: 이제
1: 인제 균선이 같이 먹어 봐라
0: 이제 단내 균선 주체 니코 다 도리제 단내 나자레 게면서 나 쳇쳇쳇 도리
1: 제제제
0: 나
1: 네세 도지 시기라
0: 나
1: 로 안겔라 단데 레젠 죽지 봐 까마 듄 지지레 민도라
0: 네세.
1: 아까랑지 커서 나야가 되게 남도 있는 식소로나.
0: 네세.
1: 네세.
0: 네. 광도연저 단데 디시 카레다 이게 슈럴 닉사진이지. 나 디나로네 나저 디샬. 어, 제조기에 쉬면나. 공치류신치스. 칼롱기.
1: 이제 칼롱늄티기 닉사들 봐.
0: 닉자디.
1: 제라.
0: 디나가 나저 튜늄 지두전에 다 공리 지단 계단에 지지 버루리아 먼저 튜늄 지지두전에 염도지.
1: 제제제.
0: 이제 랑가 직다도와 소르다 인데 랑가 독자윤 텔망부윤은 언년에지나네 오도.
1: 어. 다 저디 단데 랑수 비긴 랑고 피주 담베 규림 처리야. 클롱 장마장다. 즉 조균 망류 와기라.
0: 라레기.
1: 이제 이제 공부시 고르발.
0: 라레기.
1: 다시 견라 소야 단데 천시디 지르샤 보지르마 도야. 랑고 소소소 미소소시 가소레. 내다 저거 말 봐라.
0: 나래기라.
1: 내다 차려 봐.
0: 제기라.
1: 뭐.
0: 드니 디르샤라 나조 공디어 리신시.
1: 클론늄지.
0: 어?
1: 제라.
0: 모데나로디 데다 미 클론디.
1: 어, 제제.
0: 다디 어, 만주 수수를 대단히 아직 더난 숙청 전에 내한테 계심 수지를 사기라.
1: 레세 레세.
0: 그 클론디 간에 용으로 선나가 나서다는데 인지나로네 팀용고리.
1: 어, 디르바 랑고나레 지 슈치디 잠바. 지 창로다야
0: 지
1: 조지 켜두 잠바
0: 차르다야
1: 차르다야
0: 지
1: 삼산랑고나리아 지 시에고 야모 깊지 지 테두딘데 창베거로 양코 바직 집조야
0: 지
1: 인내부터 얘기 말아들 봐라
0: 지 디데다네
1: 지
0: 나도 수수 다 라과르도 지 부그레 인데 모르나 로리 겐고 딘조르와
1: 제제
0: 딘조 대단량 지 디체는 양나 주 디 인지민지 트윈음 제데르 딘데르 제니하고도 망제 데 도나시라 용음도 기라
1: 제가 겸한 탄도 못 송비 있는 예 탄데 콘슈베 탄데 지 트윈음기 가수래 탄데 트윈음기 니차시 봐라
0: 제기나
1: 카레 체티
0: 어
1: 디직 도나 용음이 배서지
0: 어
1: 내내 클론늄 쪽이 닉차스도안 다 티베단데 눔기 닉차티 근데 다다 자원에 삼고 고음도 길라
0: 뭐시
1: 칼로 닝부지 있어월데래
0: 나리
1: 제제제라
0: 드니 디샤 이랑난 저 트눔기 트눔기 다 어나 저 트눔 제대로 인지민지 지리
1: 제발라
0: 어 하나 너 저 돈아 베 간데로 그래 나와시 라마다야디 숙세쇼디 디리샤 아 지주게 쉬면 공기할 리신치다 공질 리신치디
1: 온지라 칼로늄제 기닉사데다 탄데 디르발라
0: 어
1: 트눔키
0: 제
1: 닉사
0: 요시디 제기나
1: 지요르발라
0: 디 마레이나 탄데 디 어 칼로란스메 말라 오집세 카레치
1: 오오르지
0: 어디다 나조다 모데 나로그 데나 카레치
1: 오르지
0: 어디니니 인지 제국도
1: 제제제
0: 트눔기 데나 나조다 나 트눔 제베가 없어 인지 모두 소설 팀에서 인지민지 찾아러 지그리기나
1: 저발라
0: 노
1: 레세 로 타다 콜리아디 랑고 담베 그림 틀이야 지 더시게 비 김선 가르치 손님기 저로 콘기 아 겐아 그 세진 넘버 도지치 고츠스 제 송고 돌라
0: 레세기
1: 레세 도지치라

ぷちょんずかんべとばんしんとまわた。じぶどねがゆでさてるはじゃんちぶるまとにましゃきめ。てかるてんがきむ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ゅうきんじ
tu jo chang ka she le me ba ni ga dong zong gi chong zu chong xu ti zhe wen de lo te da nang pang ma tang mak ba de len chi ken chi mang du chi ne ka lam tu zam chang me wa le je wa ri yu ba chu jing je wa te da gi pu chong zu shi bu long yang zu san me be cha wa de bu chu ri zi ne pu chong zu de na te ge kang be gu ba le ke chu mix se den ba de xian nu ni su tu mu ma yin be kang ba 냠하장퇴보지리규총주샹네르유바티니푸총주킹미유켄버시바다쇼슈다게사토슈제인베낙바가부챙수르시챙수르니초무샹싱게총주미차창피세와티네피와시긴바다나뮤투수킴규티네케춥닌덴기닝메쭈구식총뇽닝마베 매산티 개바초 낙바가르규균진바르쿠르티 퍼슈 핀진치 대다창마 투제치외 세로와 줍티치투바마세 면탕 면제기흉다 캐버차 텐주 면제락젤라 개차치외 초무샹기 총주시엔다 타나 가동종시부르양 창피세루에 김산티고르 미신케미 매산수식기 튼신가리줍규총중 창피르 모다 림주슈와르주와다 창피 김미밍 시세 마도 테카르 뷰 푸켐미 다제 김규테 라르톱게네 부규 진비 김상 망부 피신 유바니 로마 송웨 동겐식라 예슈르 파미 겸네 사제 신도 때바당 잘라 동겐기 시지라 띠네 생사르 테조 밥자 탕부르 줄바당 자시 푸총주 청수리양 대추기 생사르 밥자 탕부시 당자 김상 대진다기 파미기 착수의 순진 제디 무지당 낙례 심바퓨 면당 면제기 흉양 락잠 신신 총최낭 고나켄당 무지 림주치 괴바시유나 창매 대최와치 미디 셈바상외 총최미 딜라 청술라당 양나 청술림부치시 뷰진 대민오마신케 진용투성 청술기 강바 대앞부 총최기는 유양 지수 출로기 겐배 총주 샨네르 사게 하장 침부시 꼴때 다데 땡칸 디게버시 제츠니 청술기 캉바 세세 팅팅 통투 게고테니 체차도 냠바시 유진 그 예윤이라 니그르 침부 니치 와카난 구추 주바다 게네 즉지 야띵도 레신 부슈치니 캉바 망부달라 지라 캉미 제르 시자 총총 리가리 총수 눔네르 가르와 제시기 김슈 가르와 제시 팅아 자녀 주신 부총조 렘네 티게 포모직다 창사케 총수 미츠 강조 티기사 하고양 로테다낭 체림 탑주기 부총조 양지 메바 가르와 제시 데뷔 기사 싱위 임베 체림 뿐더 통중 체표견식 중나 콜라 각바 차탁주 계기 유엣다 총수 미츠 통중기 로디 치라 망은 바체디 좀세지앙 간에 용민 미신바 자녀 주동의 캐비 캠프티 당린 제발시 개그 균진기 삼류 각자 돌표겐 포문테르 생두 체지 총수 구지기 총수 용기 내수 뉴슈 공디 김산 친보 청술기 티수 티니라 강바 총중지 개베 강바 치주니 기와르 히바 문세 퇴바티 퇴신 지식 취미 수강 복발가 논니기 공라 부총주 내초라 조켄 신두용 가르와 제시기 앙 당부르 리구네 튼데 총투 유주 망부 고르뇽웨 롭시기 부치네 레루 망부 게디 장르 쪽바르 고아니와다 강바갸바 이찌 동과 제 치바르 친지 레루 추리테네 징념 제디 로요 테다르 로니 마송와르 쿄장 총수 눔니르 사자고르디 강바 징념 되부식 개바 대케주니 청술탄 뻬네 저기미 강바갸규 부

원주 기 청술기 강바당 직배 직견 갸글시 우주 타기 지급 가르와드시기 청순니 기상원캔식시 난수가르의 기사 콘솔에 마와유드 강바당 강다니 참부유민의 다괴벌리 콘솔당 돌규미 집에 금센장니 고근루구체 퓨랑타냠도 창라 거두 텐장양발의 삼니 강배의 주규태 타마르 퓨로당 첸부뚜인디 총순 놈니르 강조 와간 고라 니제식 개버시 콘수 고라 침을 구추당 렐루 주버다 바르고 주지 신의 진타 되서 리기 유지 장딥수 구추기 이치다 매김 동물의 속바 망부시 깨워티니 테카르 갈산 임바 현기 마신바르 토바당자 힘산 침무 딘이 퓨비에 총수 매산 현기 강비의 치중 자나야 시발 때는 내수 그 초보 가양 치디 캉바 중치와 망치외 개도 캉춘 휴구통통단자와 리니휴 대단히 추구망외 김상카시에게 추구날 수윤치 김투 리니레 녀키 매듭 추구내라 머침버탈라 랑김기 개도 캉춘카시에 겸네 고라로스코르디 소수로 김상진도 주바식시 캉바 티타기 꾀바니 장나당 오체 파메 개도 겸네야 찬나기 고칠 중디 지지딘다와르테웨 원수 튐부 방마르 팅직 때 차외 다니 파마르 원수 튐부 양결 매주 팅직 체로당 뉴베니가 매듭 라비 로비르 컹충식 겸내 샤징 고라 충충식 권나양 개주 치차도 냠내 고라양 마고로 발샤 라라니 닌지 마체 공내 최고 침부 착바시 임바 텐수 추규 파수인 휴규 매바 자와네 휴김해 라레 추규 파수인 시에강 미 방마르 린지 매듭 pōmō xiāmjīn tīngzhā shūgēn lā pāma lō pāmbā chūnē kāyā chīngī chūgī mēbē. Tīlā kāngchūn shī gyabdī gyōgdab gī lō sūshā. Gōrā mēbē kāngchūn tīngzūnī pāma mēbē chūgū tāng zhāwār. Pēkīm tāng pārtā ngēcēn shī gshākwa tīnī pōmō xiāmjīn shūgēn tītā tōng nā yāng pāmē sēm lā sēmbū yuedab tā rīngzām gī sār xiābā yāng sī. Rizīnē tēp dī mīnā tsō tī āmā chūnzūm tāng mē chūgū tsū kīm lā dētū. Kāngba tōme nā tsokbē chūne, mē kāngba tīni yāng lā shūtru shiktāng zhāwār sōpta kāngyāng ngŋŋŋŋ mēdab rīgbār yāng gā. Āma chūnsum kī kāngba chōngzū yū kī sātib shīng nā hū. Gūchir jēnsēn tōmbu shikī kā tāng nē dēba tāng zhāwē chū yūr shik yōba tīni rōshiyā kōng lā chū lō kī chūba shik rī. Tī tū āma chūnsum kī chōngbē kāngba chū nūba tāng. Tōm chā jēn kī chū lō kī kāng zū nē 추율 띵띵디 추디 민남 대직시 내소 주바당자 캠체츠 튼티 마첸바치치 난치수 습법중 토사르베 캠치 예윤조 메바르큐르체 아마 춘솜기 강바 총미 킬캔도 류네 대외 과징 슈완낭 아마 춘솜라 포무 충슈디 기규 유튜 세초와 직딘시엔라식 모직부 추구시수여싱 거두기 짜양아사네 야치 모치르 큐르 메제와타 믹스르 추스르제라 니르메 킹니 푀미 로냠 촐레 겐수 퇴바르나 웬디 메 기부 용지 창삼 종류메 메 포무숨 소스르 섬기다 대기다 빈기 지베 명단이 기베 님 공네 샤리치 추구 창마 아멘 샤레 체냠 임베 니리 메세량 아마 천솜 기니 촥신 첨부치 시싱 튜르 슝창웨 푸겐바 노부딘진니 메닝기 노부인베 겐두 콜라 노부시 베지 베팅 릴라 메감싱 까워 큐르베 미베 낭투 정즈루바다 창시시기 김나시기 렌싱 데와르치 그 김티 멍시 덴부 딩로 챤나 삼네 아메 그 민라 겐진시다 노부딘진니 아마 촌솜 김기 기바 버시테다 뇌 로디에 주사양식

그 하고 된도 출발에 순 아멘심다 삼바달 김기 휴글레 용조 겐덴바다 시슈 치외 총수 용다 개차 유지 소남기 내가 가리 인주 그 장마 뷰타 치바시 김장수라 로 귀기 유나 누부덴지 안 당부로 귀기 유바니 그 내가 뷰타 치베토 흉창신 카망부다 전주 괴부양 매배시 아마 전송기 김장 대지와 장마 콜라주와다 콜라 방마 춘디엔식 랭규 삼니 대유 아마 춘솜기 불라 방마 맥수지두 남겜에 딱다 딜라 짱짜 치베신 노부덴진탕 가와제시기 포무촌문이 가부치기유베 땀시켜뷰 아마 춘솜 딜라 이마치 멘초와 가잠 유중 총순랑 기사유 겐식다 유미시엔탕 창불징랑 창념통 제조겐식시 가르와제시기 로시에낭 라시라디니 뉴망잠사디 축잠유룽 기사마웨 총수유낭 콘수탕 창불직낭 창투게 메바디니 미딩균키 통세시 샌양크 포무소무 아마춘솜기 김라 용림신도 섬기당 담린치벌리 누부덴진당 담린치바 통유메라 누부덴진기 몰라 따야 쯔면 진용메 누부덴진 남군의 섬내치외 내루 텐주 신의 인바를 아마 춘송 이치 유듭 난월 대전 마샥바를 콜라 내루 대다 락잠 시에내샤 계산마외 리티 진나 카고긴제 사로와 유지 총수난 슈바달 딱다 소모양 럽두 제바 마세 난와 기라 샹부 유바다 흉창라 샘바 상신 거투 캠유 리첩치라 닝지 외배 전식 체제 진치 침부 송낭 치미 킹기슈 총수 나신소 김지기 총수 롱예다와 조암 돈좀 치디 젠덴 포모 총모 랑슈수 좀으로 줄기 유보다 슈누 포모츠 된 가기 모식라 줄링 치디 메 카데 조겐 수양 메테 모니 마치 대신 강시에 담라 쿵룽 쩨베 각련 치듭 제라 모이 리그바 켐부 틴라 유바르 누르부덴진라 속베 미국 최초 대조 항성 기술. 원디 누부덴신 기지시에로 콜라 초미 각바 매치발. 그 시에 마차발을 중심 년에 되지. 대체 개모 해기 조규 매바 개네. 고 모양 차라 가양 가월치. 두 남식네 고 중민 매신발. 누부덴신 기 초무 통나 삼삼 치바다. 무 밀당기 낭네 망삼 통리치. 소명코 이체도 마죽바라 닌시엘레 마송와라 콜라 렌체시 모랑기 시가당 자와라 그 루이레장 대배고네 로타 추부 용조 콜라 왕와라체 티니 누부딘신키 랑기 촉조 세산 김라 지용디 땀슈슈 윤린시에네데 세산 닌지 마체공 쿠니 딱바라 메사직낭 냠두 니기유엣 아마춘좀 찬나마중와시 원디 얌쳔바시르 민버 림키 룸네 아마 춘좀 낭레 사르와나 누부덴신키 촉부 렌킴두샤디 소소 카야르사식 제네 치르치 세상기 슈주식 유바 슈마피베 추치바티 아마 춘좀 기히니 포모초 나즘 녜와르당디 세상 특기 치수 페바다 콜라 창포르 강루시 랑키빵두 자이 창겐 콕도 눔치기 쯔바식 냐디 그 카주토디 아마 춘솜키 구네 대유바 세상기 통투 코 뎨스 메디와 춘네 뎨다 팅 카시에 규량 나르신 대부마 중화다 그 세무 드럭지 띵기 눔치 바르미 주네 세무낭 눔치기 견 윤진 송치 그 창포바 강 샤타 겸네 로타 제바달 체디 아말라 누부당아 나다리 탈로로 니슈짱아 리뷰 제시 세상기 깨자 곧 텐자 쑥바라 소소 구부마 중왔다 발참 첨부시하네 아니 창사양겹 추구양기 사수 내체나 누부유 메지 조당장 소렌샤 슴기 시 무튜티시 부총주미 포모니수 졸와티 창사겹지바 대비 치기 태가 슈줄 가보메발 미강식 닌지 체바티 디 메시를 균도 하장 첨부 용기 유배나 메시 조단소와 세르웨 닌지 맥듄치

아마 전송기 미글 링도 튀네 러시아 침비 니모 통장 요장 세무 신세 롱와타 케처미 메 세상기 창불라 버뉴 잡디 창루긴도 제타 균이 나다 임바 아메 세봉에 유 미국잠라 큐 추큐 바바 착바리 쿄르 창부시나 로디니 난 소아카부 딘저 중메베기나 내장 불라 방만 랭귀 섬기 탈루이나 탈루 로리 중원이나 내 뷰 조단 수기 시시 탈루 로리 중나 방마 담담 죽죽 시주 유 동도지 아마 춘솜기 개체 슈글라 고주슈 테니 푸총주 미시거시 텐주 초외 거둘라 낭조 칠마치나 좋아야 我说你 개하장 침부르 짐버시 아마 춘솜기 창룩주 세상기 코랑기 고둔땡도 보외 청티 덥덥동신도 마리 마리 아말라 누부텐진라 바바 메잔 내주카시 아말 슈데부요 마리 퇴외도 콩기 샘난 포문치도 포문티에 견수킴라 용두 유베 마체 무유소 강연 메규시기 시 저와 접종망시 수레 저와상부터 가봐요래 아마 전송기 봄의 초하기 롱딩 강연 메규세로와 퇴만일라 남도와 사부식 중화다 소묘 동디 홉티 통견자 제양 남도와 롱겐기 민디 칸에 마튼바치 계속 이기면 되기는 쉬모고 난주상마 총수연랑 고기기 치주 유견 인듭 강자 제나양 방마 장마식 랭그 진짜 마치나 민 안주 체그리 아마 천송기 참 족잠 체내 나를 루니 장숨 대대 계시 최기 방마장만 민바식 재와이나 최기 파만니네 뮤튼난 그집에 노부텐진라 바바 민두 삼네 그년튼 간첸첸 체내샤는 용마리 그 아메 주도시기리 지시 세상 작가와 귤라 삼루식 동투이자 은혜 틴자시 그 급식인 아마르 렌딘 마신베 첩첩망키 푸총주미 가와저시라 시주미 첸켄시베 민식다유 디니 가와저시기 자주다 푸총주미 삼루동단이 튠덥메베시 푸총주미주 다당달체나 미강식 갱과차치 세치미 처치치급하다 랑라왕외 퇴수망부사메바티 남박균두 챔바체니 마니탄 개와 망잠 수업교시 세치매 체도 면람 망잠 대급시 원디 가와 저시니 두 미추 켄식 인베 로다르 초알라치 총주 미추 티니 코충두 강사를 롱와르 친바 시수 콤장 초알라 마튜나 기부 메버리 지슈버치 총주 낭니 초알라 용법 속바르 조켄 수양 미튜다 탁바르두 기바 로 겐잠 텐츠 랭킴키 샥세띵도 깔레겜니 듀듀 가와저시기 부원추치 표미 난캉킴도 샤디 작수신베토 고와니 신발띠니 지딥차로와당 쪽쪽라 레가츠워치 푸총즈니나 싱동깡카시의 유베띵기 로마테기 살라 듀듀수 가와저시당 그 부원추키 개발을 폐기치중 줄불깡와 망부쿠르시 Ralu chujik tete rukyune loyung kishu. Kö mitukze la shisa tang, jikyangne kuchuy chigang. Peki chijun tang, ralu chute chongsu minnam ki migla senbu chongshin. Khonzu chidu ki dune longwar chi. Yumitsu gangzu ne garwa zhashi tang jita ringtu tangnayang. Kö chimbe jala milinba chigime. Garwa zhashi ni semsang jenshi imbatang. 그 로다르 랑키 케르용웨 마르타 추루아다 샤지에네 김상 교와 카시엘라 고와다 아마 춘솜기 김더양 르기 유메 웬데 자라 랑바티 탐제 당린 제바 메춘바 가와 제시기 개웨 샤사신도 개체낭 콜라 통충 민용와 식체 테니 부총주 미인바티 콘주 섬주 뜻대부 양인라 묘진 양치 노부텐진이 국보 우추 체견식인비 7300 튼디 우추 타기 지기리지 치민 쉬발치장 그 소수의 안에 시에비 깨작하시엘라 닌키시 강다리양 고충 발목 강내 쉬바 동자와식 마차 발을

0: 老中南村，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里我们做，这 kham sang
1: lo kham san chen kha shu na
0: pa sang tu se de na
1: de se pa sang tu la se ba ke nei na la
0: chi te san gu chi cha tam sang ka ta thong ni
1: de se ma na chi chi shu be kong ta lam se lu she di so fe na zi na
0: kong ta lam se ne lu she ge ne ya ko ye ne zai ge ge la thang ma tu she
1: de se to chen na
0: ne tesa na yebe ne ma pu ti ta tesa na yebe chung ta ne chang ta ne bu na yebe a cha chung ga yen de ne bu na yebe chung du ta chung du ne chang ta na yebe an ti bi ka ta na yebe a cha pu ti ne de ne ba shu na yebe a cha pu ti ta bang ga na yebe cha ti bu ne pe na xin tesa ta na yebe suo ta wa 근데 시급도는 이게 중기다 이게 근데 저번 현지 상말 보시는
1: 너네세
0: 나도지 괜찮네 진짜로 진짜
1: 네세 너너 너 시대 잡고
0: 시대 잡고
1: 레이 감사
2: 康桑
1: 내빈
2: 부중
3: 네세
1: 동서의 당통마 되네 레사명망글이 된 토쪽밖에 깨뚫라 기랑당 시아바 지도 능게 깨 떠와듯이 라네 쓰베디니 농진기 레아지 레아지 용라비 중계라 나세로 디난 디다지 지다기 보유시 뜨 동게 자주 중장 렉도 정도 수입에 따 어구 부주다 아마 저쪽 유대가 수입에 아니 참나 그 능수 전개다 어구 방구 그 능수 전개 어구 틀이라 그 능수 전개다 유대가 수입에 간이 변조 용라비 중계라 나 레스
3: 인데네

샤세 팀구 만수의 퇴근 소변나 미순 대자 태러 이섭 친구나니 미군 응고다 미군 중지기 대자 규시카니 캔도 판리나 추마쇼 코니 자야베 랍세시 타마기 미로 강살 무유과다 정충 쇠나타 잡랑기 탑지에 피주 초배지 갑주 담보갸바 로세지 点将啊, Piju Dong. Sing Quido, Some Ponso Chilla, Megun Hobby, Dushi, Tordong. No Quido, Guga, Mekun Jundo, Bogumiba. Chibe Chilla, Gundene, Missung Mongogi, Catalabja, Mansam Chenangu, Chengu, New in the Shuri. Missung in the Kaba Anjani, Chi Chi, Wuhi.

0: 데 타링 이기 부르 타마 땅 서리라
1: 너 이기 띵염 주슈에 총소 튕기 슈비
0: 나 이라 라토 제라 다시 슈라
1: 너
0: 나서 제테 텐다지 기라티 에다 페이지 수진 당기 만념 공배다 냐벌르시나 송다 동부지 부분에 갈아 가르셔라
1: 송다 기기 동부이나 낭드
0: 낭드 갈아다 에 큐 때만 바기 나게 다시 온다니 싶어요 이제
1: 네세 동치치다나로나
0: 라세라 아 할라시가 양아이 마다 두가 양아디 지가 양아디 가수가 되나가 당아 뭐 다자 안지게 담바 도제 제모디에 니게 길러니리 미야바가 당부 청주 우지게 소소고 두제 나게 장미 순서가 나 마찰하래 게데 에마가로 가찰하는 거 나만지 게니마 디링아지 개가바수 건배와디야로 같이 에마 음바가지 게 흉사 아지게 또 나게 쉬어바가로 강을 유시게 예비게 내디에 나가 포장가지 게 예바가 당 아포장세에 나가 난가 무대가 세어바가 당 아제비세에 나가 록비 최저가 세어바가 당 아자부 록비 나만 최저 뒤에 니게 뒤만달 런데가지 게 제와 예바가 당 안틴 야부 딜라가 룸부가 시게 에바가 당 룸비 세나가 강교 나마 방제가 세와가 당 룸부 강교 방제가 디에는 근디 일해진가 디게체와 예바가 당 아티네 나마 타 아니게 산담가 시에네 게체레 세디게 남두가 예비게 파송부 나마 누부 상부가 시서 더바지 에바가 당 드마가무가 디게 남두 예비게 마이시 나마 게모니게 에바가 당 파송부 누부 상부가 디아이 게소송 창로가 이제 아직 내 창송 로로가 이제 아직 내 뜻도 미로가 이제 아직 내 미도 뜻로가 이제 아직 내 잡을 록비 저자 뒤에 게 투어라 그 롬비 나바 제비 탑라가 맞아 나가 잡을 롬비가 타발라 그 유니가 도바스와 나가 잡을 록비 저자가 뒤에 게 투어라 그 랑기 나마 제시 소녀가 두고 소업이 게 송다가 지에 니게 요아 임발라세 라터지제 게라
1: 네세 터제나 구르라
0: 아세 언니야 분이 레제리네 죽래이나 약도 약도 이용을 더 힘든데 시주이겠라.
1: 나래세 터제나.
0: 나도 제 다 룩제 각보라 다 등선 음식이야 자들도 좀 대인의 다른 곳으로 도전하라 나 시주 이겠라.
1: 나래세.
0: 나세라.
1: 나 쇼라.
0: 나도 제 워낙이라 쇼디자일.
1: 나세라.
0: 나세라.
1: lo kongli na le chen na le ya shun nan ken ki na chu a gu ru la kong ge hin na song bu no sang bu nam da ki tu bu yin ya jan ki nyam bu ji nyam ju shun na so ta jan shu yin sam de na na chu qiu yin ki di bu to le yin le chen ming le ya xi zang na ha ren bu xian ki ren ba xiang si chi nan ba kong ge yin na zhen bu dan xia ta jan shu yin non zo la si chi nan da kai xin la si chi nan ba tang nan xin yin na qiu shu shen hai qiu shu shen hai ju wu ba si chi nan ba 唐能新颖呢 爱听收音机 Street Number 他亚洲拉 Street Number 他严重期电区拉 Street Number 湖南做民用戏给曾志南写林业了呀多钱呢修过音我那最真正期基地托了陈明林呢 Partly Street Number 公开音呢给给准了了呀公开三修过音提人期库克省地区界先提路线第一个学界可以被拍于品种西个次重期重不重拍是重点重连孙别给呢设备难度呀粗修难于别罗那这边阿姆兰呢最南边一那年，农民兵器连接用给敲了呀，配件一那，刚是几天呢？这些的历史剧团、古书写团用呗，这些民队因为呢修过营是吃难下了。老弟呢，车明了呀，就送军出是吃难吧？空个一那，年半年给拉连接了呀，从这修过营，等他这一那年半年里，曾经给拉连接绿地升级团，金山前面桥拦住用呗，这些民队修剧团接接一那，把有修次创建送出自去，你的雄乡，那是。从此看家去村子周边五百三兰的最南边西点兰塘唐林新并不只是兰塘西罗兰塘八三只是兰唐林新那龟山兰塘唐林新那五三段兰塘人进兰街那两个苍马呀相比路线的这个学姐表姐去南北马王龙店那里呀我说西塘塘金山前段桥南中央北这是民段学过营是吃南下了老从南走下面那个南走连接了一那路线那去南面西边先难度，我那最近的不妥了。电话门是七南，谈电子栏是七南吧。洛杉矶 Mandela Street number, Kunatsu in the Ninsunanji,

0: 白尾比拉吉天界本尊龙阿汤吉拉特沿着这上面吧，高速赛当塔桥王郎的永伟，真是命运殊。白尾比拉去的，大陆的桥王郎的永伟，命运也真是的嘞。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拉长，国的同桌也懂得给。品种的念头，不再特别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
1: 강길이 디기 소마나 강길이 루디 양기키 디기 남양 조배치 나이 민디 키레뷰 니양 소냥

제 저리 슈바디 나담준 노블라키 다나벨루시 알라발라세아딘 키시키랑 게르고 난고 고미나 체친 탄타네신나 세바규라나 쇼인라 참대응나 주 춘춘키 지디 토라 체밀리아 춘슬라스 지나바 공개이나 란 소수 초부야 슈니 수리탄 남미야 로메베 초부야 슈니 란키 심바상부티리 심바상나 사탄 라미앙사 심바게나 사탄 라미앙에 시브는시 란라 남미앙 키산 딘주자미야 메베 부자오 도슈티히남 테니 랑키 뇨몬타 나게 착도 삼방엔보치바 디지 리스미마키 레젠조종바 기준라 탄시바 주주난켄 다와지실라 남니리아 감사 님들이 쇼이 디랭큐베 친쟁키 지디 삼티 규제 게라 남니 탄롱칭키 센트로 타네신 차조 링게리아 점주 슈규타 카마키 기르라 탄로게 수남지실라 타완친라 다와라 타 다와질라 롭산라 탄 추추키 총다라 탄 식스총 게리아 슈 月别中末电针拉坦

0: 판다니 비친키 추즈 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세계남초 샴라다원니 까망에 생규년제 슈기인 니드 랑경종 등외계 수중 왕준정기 제다당 삼로링내 켜고나 덕심능급 시진핑기 퇴럽사비 중국 캐주대비 지조진로기 광바주비도지교 타용체네 세상타르베 당슝경 서지 타용체부탄 망자기 거고탄 뒷바 미심지지체 체디 지조진로 팅럽진기 변종사바주준차체 레게 대외체와 비교비 내수나오시 Jiaoyongji Xunlu Zhongji Zhonghua Minli Jikun Zhaobie Duxi Dingzu Jiebie Jiedun Zhouwe Damjie Zhenduru Gepxibie Tenduru Jizi Zhunyi Lhogara Zhujibsi. Jiaoyongji Sikui Tan Chonggir Kanye Yongwe Jinshubie Sinzhi Medoa Mangwong Chualaxi Naxun Langzu Ngazien Zhonghara Bie Jiba Jiedun Zhouwe Xenye Minli Kagi Bunyi Chimtun Tan Pianzu Dajong Jiebie Minsim Guiwe Demgyu Lingyibsi. Nisum Jenduru Chubuchibu, Tara Tokjun Kagi Chaga Ang Tangbutan, Niba Sumba Jeta, Dishin Pujun Chaga Jetim Chechin, Nishuba Tsui Damse Lie, Zhonghua Minli Kimzan Jida Zewe Sumsi, Zhangjar Simusindu, Mangi Singsi Lembara Kyotan, Minli Tundigi Samu Kangzong Sadoro, Nyugubu Tuba Chungyu. Dele Tuji Tangboro Yeyong Zhejubi Tunzo Zengzugi, Zhejubi Shudu Chizu Shibdun Lazam Dagzui Chibuti, Tuyi Zungbili Gaja Jigza Ye Parwatan, Zhejubara Bianjuru

다 대리인 게 중간기 간증 원지 제도 쓰나 땅 안주 단다 출국 코릭스야 줘봐 땅 남주기 디 고아랜당 줘봐 디 고아랜당 대리인 게 중간기 고아랜당 디 안주 찌땅 미치기 디 고아랜당라 제시샤지 고아랜도 매슈 셴다기 지 체리기 체시스업다다 연나 침로기 체시스업다든지 제시함도 디 간제시에도 쓰나 다 단디기 까바 그 코랑기 쉬엔베이 그 콜로닝기 로코케 다 딱 바꿔서 보는 다 당글스 보는 다 가르르시 보는 디 아니 딱 제일 되니 디 콘돌 샤요레스 단다 중국 코리 콘돌 샤요레스 다 이내 안주 지소 총 용기 미가 다다를 제베이나 다디 아니 콜로닝기 로코티 다 안주 지당 미게 다다 제베나 디 아니 중국 거래 공도를 주는 지금 말이에요. 다가 당시 그 점조기 에네 제휴 선배기 다디 에네 중국 거래기 공도라 샤요 말이에요. 마세 에네 딘제 쉬엔베 메라 인지 민지기 에네 락제지 거래서 제 딘제 그 신지사래 게요 말이에요. 다 덴베 다 딘제 게요 말이에요. 제상 안주 지다 미징원의 셰비나 다 콜로 닌기 에네 로키 다 로라 데지 조야기 단디기 다 박바난 다 당그리난 다디 아니 안도 찌땅 미징원의 셰비나 디 중국 코레 콘도르 준의 지금 말에스 다디 중간기 당보 문제 지다리 다 님바디 가레스나 다 당보 팅 문제 제 차부 쉬고 다 가르시에 되고르스나 다 체내기 다시 지도 대다 중국 코레스 셰어리 인행 예티 켈랭 메스 고 중간기 kē mālēyā kī chīm tsēn tī kārē sī nā ngā dzū jī tāng mī kē nē kuā lēn tāng tē tā gē sōng sī tē tā tā tā tēng mī tō sō rā bē yā fō rā wā ngā dzū nā mī chū kuā lēn tāng tē tā chīm kuā ndi kuā lē ā yō chīm kuā ngā kāng kā bē nē jī rē yō tsō bē kī yik chā sō tā tā yā nā xiān tā kī nē tā kī jē tōm chī xiān chū tī nā tā chū rī sāṁ pā rā bā tā nē chīm pōng kī ndi chī mī tō wā chīm pōng kī tā ngā dzū ngō nē kuā ngā rā dzū nā mī chū mī kī sāṁ nō 디게 따당라 데지 아니 뭔지 제브레 다 니바데 카레스나 다 간주 찌당케 남주 간주다 코리게 겐주 겐자나 다 다나 다나 신다 겐자 겐주 겐자 간자지 인로 찌당 간가 코나주 겐주 공스 코나주 소시 좀 만베게 겐자르 봐 다티 주도 제야다 수주 제야다 카코레 소주 말에 코나주 딘 낭다 chik shokla mangpochi kala nga tsu ming chi si chi, nga tsu ming chi shakari, nga tsu tila dewa chi sopchoo jia kui di nga mungtui me se, chi taa xie sa ke rung mar wa. Xie ne peks ke thoo mu tuwa. Da di yundu, da chungwa nga ngonzi chi taa di kari re do se na, da di re di ngone che bi na, da ane korang tsu ma pe ke kenja di na lo la, ane cho nyi rwa, cho nyi chi taa nga tsu da genjo nyu nye ngone che bi na, di la, ti tata manjaba ndi yubi na ane chungkaan ki ngonzi jitang di karisa na namju ki ta jitang mi ki ane kuwa linda di nang ta jishi jagu yus tati baya bu shivurwa menshu kenji nang ta kenja ki tembe nang ta kenji nang ki ane nang ta chimbi na ane nga zo shoya menshu kikeyo marwa ta penchana kenja jing nang lo la kuwa linda nyi yinchi yubi na tā mīmāng chīngkwāng sūpta tā yā na tūmchū tsāmbā kōnāng tsū kī tī kuwā lē yōng tū anī tāndā kēnchū kī nyō nyē tā yā na kōnchū nyō tsā pī tā tēl pēntō nyī mī chō rā bā tī kī lā pēntō pī kī dēshī tā dēshī chī kū yūs tē kārī shē tē wā sī na chirāng tsū kēnchū kōng sī kī kēnchā tēn tsū mā pē kēnchā tēn tsū chirāng tsū lā pēntō pī kī dēshī tā lā ngā tsū kī lēng kī mēs kō rē tā tē rīng kī kēnchā tī nā lō lā anī tāndī kī kolo nying ki lo la de chi zhoya ki di lo ko ti ni chugo kore res sebo ke chi mendoos di na lo la, tante kenji na lo la mendoos kanji imi di go la ni sebo ke ke chung mendoos di yindu ni da tante genjo gongsi ki ni dimzhu tenpe ki rimzhu da nyato tsenpe ki jetom cheba da di ene chukho kore kundo la ke lingi sa nga zui jebzhu me esi wad. Dara di ene da ene shigo chungkaan ki ene genyo gongsi ki tanda xiang nye mi tanda chukho kasab che gu yu su ene tenpe che xa.
다 디기 조시 딜라 아니 니 디나로 조시 디다 첨다지 잡시고 첨다지니 첨부원 고랑주 고랑기 딜라 첨시지 제도 고랑기 다 딜라 쓰시 제도 고랑 가르 쓰시 제도스나 나니 당한주 단다 디겐조 공스기 견자 던조 아니 안중원의 시비랑 안주 기타 몬티 메프 당 안주 기타 딜 탈레체 마도 바든지 망보 용디고 어레스 안주 견자 디샤 용디 아니 안중원의 시비나지 다 각보로 봐. 콘주 강가 수에 산조 언제지 인도 다지 카사 카세보 고덴보 언제지 매비 이나 아니 안조를 편도바디 원지 제고월에스 데메슈 견조 공스를 편도바디 원지 제아메스 다 니바디 단어 단다 조조데 중국 코레스 해야 되다 아주 제당 남주 고아린다 모티 모티 리트세 시에데 걸바 다 딩원의 시에베는다 안주 제당 김지원의 시에베나 아니 만주기 팀이 시타 고추 말바 간다질레 중고 고리 스기 유미 간다질레 중고 고리 매바 간조 하고 말했어와 아니 간조 공스 코나주기 세보 세장 지피 견진나로 지 다나시 게 세보 세장 게 아니 단다 견조 뉴니엘라 아니 라 메비나 아니 견지티 아니 간조 공스 코나로 여르메시 아니 견자 단다 견조 뉴니엘라 아니 요 말했어 제장 텔라 데니 아니 중앙키 다 견조 공스 그 중국 커섭 제구 유스 첨다 제베 인스 된제 첨다 지 제샤 다 데링 그 조시티 지 데 견조 키 견자 샤브 고려 나도 아니 아주 전화 제구 하지 니바티 다 아주 랑가라 조심비 기타 단다 점조 그 유치 망보 진 나로라 아 간다지레 에네 다미 코랑츠기 데베난다 제제 춘코 코리 이바 간다지레 멤버 다 띵온지 제단 걸 에네 세보지 마 시송 삼야스 두 가지체

0: 가져라 가서 가져오세요
1: 그런데 비운이 다 뜨임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뜨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레워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헤정 롱치 년치 예궁 헤게 롱치 이 배정 롱치 년치 내고 배게 롱치네 하나 깨상 미도 리젠 워즈기니
6: 배정 롱치 년치 내고 배게 롱치네 하나 깨상 미도 리젠 워즈기니
5: 깨상 미도
7: 초부진진초랭이공캄사타더키나츠구츠리앙치니생츠베디센디니펜종롱친니지리쿠피게롱친키게사미도데첸시티링키게사미도데첸나리기너치종가제탄나마지츠시낭첸카니츠지슈유오리기너초부진진츠치종가제나리아주미엔가피교그쇼히
8: 초준준서,디링키,지중가제시베낭생티나리기는,모두치,천下동기등규,지베테티난키,노른딩탕,비드른딩키등규,시인다. 좀 마시에 콜리아 아장어준여보, 사고콩메, 중기낭튼리아 지진지체. 但사고콩메티나리기는,노른딩대비,충마, 심지어.

0: 기쁠 아. 청아 대자베스 체 수고 기쁘시도.
1: 최장 남시 군도사디 하코야 걸민도. 다 탄다 삭부 기쁘지. 남시 기쁘지 차스도 왜?
0: 지사 탄능네 기쁘시도.
1: 최장 먼저 미사디 캬네 뭐지? 양 처처부 유네레 통기 능신체 수고 마뎁딘데 체네 기쁘지 민도도 왜?
0: 지사 먼저 수고야 청아 기쁘야 될레 남시다 좋아 친부 쉽자.
1: 최정체 또 이내내 통계자마 딥다 딘데치도 좀 봐. 남시 처친부 유자 언제 체부르 봐. 또야 이내내 만족급리 남시 정무시자 유내내 소소 참부겹다 언제치도 야 처와 겹으리스체 수고 처와 겹 언제 우유나 척도 매부터 야 기부체 매부치고면 누가 대래야 얌체야리치도
0: 리샤 지단의 체비는 참부겹도 망을 유배수 지르동아.
1: 최장체 내 암락에 소야지다 나 취주관을 레즈 캡다가 람산 참부겹제 차와게 아니 첸르야 니제 무고부제 언제다 척도 매부체제 발라다 암락이야 꿀레시자 쇠여리 송기
0: 나 좀 망체다가 인기시 나 랭에마 참부십지 겹부유 디마 체진제나 보치를 참부겹이나 람산 구유 최장 갤라게 소야 체위나 디 림고 뉴브 겹부여 잔 체브지 송기
1: 어디 당장 시샤 말레 니마 춘주 갈리야 암라게 녜 림고 뉴브 근데 유메 맹갈리야 딱제 체야지도가 어디 체제 계세 림고 뉴브디 겹부여부 이나 뉴브 야르 다야기 맹캅지 겹부이나 아니 참바다 딘데 규림고 시겹고 말레 송기
0: 최장 딘데 촌의 야고 쉬어지 심무던 주진잖아 보고지를 참부겹이나 보고 창문로를 참부겹제 창아 겹체나 갤라코나주 오늘 독제 샤는기
1: 최장체 또 이내래 남시 차와 차부 유도 좀 봐 아니 소소 소고 마대다 앉아지도 사치 세이스 딘델 때야다 돈도 캬바지리다 딘데 세비나 아니야 세상사 지기도 와
0: 지샤
1: 이내래 참바다 딘데 겹도 좀 봐 아니 차와게노 엄질하게래 디마사 피사야 요마리스 사야 신부 창무 사무 주베 맞아 클라사야 쇼에 맵체기
0: 지샤 나는 그 캐파치리 감슈데레 이내래 참부급도 좀 봐. 선이 최 좋음도.
1: 최자 디드라 처와 깁자 수고 참무 대부매도 선이 총마리라 돈도 동야 이내래 돈이 최 총마리.
0: 최자 돈도래 랑게 안데스나오 총에 넘겨가주 망치에 공급 참부급 위배수시도 동아.
1: 지샤 공급 넘시디 사고 차부 유입제 한도 암락에 수야리야. 감시에 치슈게 뒤지지리 송기 딘데 윤두 마란즈 쿨라야고 코 칼라 뒤돌세 엔데 마제 비나 참바 겹라 슈게 뒤지지리 송구도가
0: 첸잔체 두두 좀바 참바 겹이는니 긍슬로 소시다다 외나 템베 마체 속 참물로 갈래 십지 커도아 첸잔 롭중레 진이 주문도
1: 지샤 한도 참부겹에 맞아 가시지다 양 생강로 겹제 니에 야구 먹고부체 니무니부데 롭젠 초두 니조겹 언제 지우도 와라
0: 나에 딘제 지이 세장 안주 옛내 참부 먹겹체는 야구 쉬어져봐 양놈 균 안주 매마 세부체 특시 레라보 딘제 토네 청와자야다 참부 차투도와
1: 我是想，我给妈跑去看猪队子吧。抢不够，俺那个家俺这几队，俺们那个东边哪了呀？出路，俺弟哪了呀？出来子路子，俺提么我们舅舅，俺们那个孙伢了呀？顶这钱币呢？呀哦，我们大弟个了呀？偏多抢不着的送给。
0: 钱咱。第二两个月，你的亲女友，同到来同边弄了吃草不食肉节，刚不把病呢，牙强不差住团。
1: 切张切，俺的俺到俺这能叫卡拉肯专门就啥呀的，同到卡拉啥呀忙差不到顶的几对，吃过些，就不就牙素过草啊，对不对？都是渣土女友啊呢。
0: 前阵子，俺做小伙长脚的，眼前面呢，几小男人脚咔嚓被谁动住，手脚迈不着。
1: 日小姐子，俺给了你嘛，你不动作呀，搞不洗澡七个月。说我呀，俺们那个啊，天天干了，你不盯着谁呢？用你说我看着六个月没地给点住得了，现在差不多，都做三米呢。叔叔看了呀，买给呀，你这打。 tundo chambu gyewya. Mikbu naya da tundzwe le, maang che chi nyebu tundze se je chen gyo rishya.
0: Che zang che, tab yang zi le ti xa lak zhe gong zha le ting zhe zonye ming dong a.
1: Che zang, ke si zonye yue ba cha xa ne, maang zi nyebu da tundzo ba la da am la kun zi ting gyo di ge ma do, so se ngui ki je kong zhu le ya zha wan ne nyo ya ming du. Ti xa ki nyebu tundzo na le ya, bu gui sa ya men gyo chok tu yue bu zha.
0: Rishya. An zu nam gyun ne che su su su su che wii na ane chanpa gyab da cawa gyab yaa sun de ma che na su gud gyab shio zi.
1: Che za, da yin ne le ngani kwaan le yaa lab yaa ki gya zay da hando chan zhom gya yaa di nam shi chabu yu du zamba ane nam shi gyu wo che che che bri ba.
0: Zi.
1: Yin ne le an zu na za kha chi po du zamba yaa su go yaa cawa gyab je su su che na kya gu yu be su che yin ne Sugu da diga lakpa chandu, cha kya chaya di, gyum zan kari ina.
0: Che zan, nga nyi ki chogu yang shu, ringni jian ki yo che de gyes chige.
1: O zi, ringni ki yo che de gyes chino, pe chi nga nyi liya goya ki len chi, ya wo che gyo gu ri zi ba.
0: Zi.
1: Ne shi chung du, gyun to cha wa ge be gyum zan kari ina.
2: 提云前呢,不知他,年兔安全律师书本啊,土边在家里,七十当年,年一别,绿美的话,居住月。提他念兔,绿去云之七别,王子来书今天呢,操啊耶稣月。操啊耶兔,安全绿年,仍书记,土星国在穷年,不知他,年兔多别,车不忙不穷死。提呢,拉三点别,苏马提,拍戏送我单。
1: 真子我差距别排图提大堂约计差不起不谈这个月贴定操业图还想迷掉我心云南贴你吕本体人力就别大西干一别瞧我念不西民阿勒他去对呀没事俺做操业定这去对说过爹不免难了杨可不是定这操业呢 Suwa yaga yub zha zhid wai.
0: Rishya, tanda ngan zi nam gyun nye che, lun zhung che wii na, su su suwa yaga gyab ya di, tewe yaga yung zhi zhi ba.
1: Rishya che zang, tanda ngani da zha wai chokbu chung zhu zho ya, xie ya zhi le, nam gyu, nyenpa kan zhu man zhu, za wa ne se gyu min du, tanda yin du, kina zi chang me, de ya to na na la.

0: 토와 냠주기 고교 상회 북변 남수 착발 치바 개용기 견캄 멍추기 베드 와라 되버제 체주니 베기 견캄 시베기 토세 타제 땜부티인
1: 롱아젠 주시베링 랑중기 기급기 견캄 시베기 토사 족도 레든라 군디 쇼진 동회 추 춤제 응외세 되버토바티 기급기 견캄 된자 송제 무투 된도 친바 낙제 캡제 갸자 중니탄 청중아시 파라 토르친바타 자단키 촉디 응오급 캡제 갸자 십주 십계탄 청중 레고 듀심바 세주 송진 톱제 갸자 구주 권니탄 청중니 듀 파라 토르친바 담라 송중 톱제 갸자 조주 립계탄 청중 듀응아심바 초탄 주 추비 탁제 갸자 갸심바제 종유 룽캄 쳔보타 추 세주 제기 쿠리우 비제 개용기 듄체토 견총 톱유 소비사디 체릭 도시 팅니베 춤제레 소비사디 경감 말라 치용네 렉스 두주응은 바타 경감 된자 송제티 대외 된도 친유 롱아젠 쫑아베린 푸기 시진핑기 경감 시베키 공부 무투 줍티도 제디 예급기 경감 시베키 토사 족도기 믹제 된게타 세균의 족준키 탑람라 무투 믹바 텐용동타 박조용동 원장자디 파르눈제라 튠주로 꾼디도와 대외 토에 총내타 대외 내배 제시 대외 댄디키 셰덥제기 토네 긴감 시베기 토세 명시 무두 댄도 동화 제체네 미당 랭중 감시 뒤 냠내기 지도 댄베 중국 족준타 중국 루기 팅럽젠키 푸기 류좀치 레기 서바 대외 치워 비주리
0: 센터 랭게 콩랑나 최 센터부디니 편종니 예급기 긴감 시베기 토세 인베 제리기 낭튼 당어의 캐주고 모두 쉽드리
1: 생겐랭게 샴라 넘버 2 무투이체 ngari sekyu chojin zongki chongdui leidun ruga ka jubshibe, nyin ye rin, tuizang tu gyubbe kakdui chaju dendi biwe gorgi chenzom, gojui tu, chongdui zhangjara sime mangsim shingsalin sekyu basik sena yobashu.
0: ngari sekyu chojin zongki chongdui leidun ruga ka jubshibe leidun bichun, zong yongki rimka chongdui leidun ruga ki mangzo ki che gu tang gane sim che rigu jie le mingne, nyin ye rin, 투창토교베 각조체도 텀진 체실체디 총조타 디규 냠주타 종태도 대제 냠제 송지케 처니 냠규기 람스 사르타 켜디에 담아타 망주리 슈츠도 최메 좀니르 타주 참년제기 규림 시비 토담 말라되유 티도 첨르타 청마 냠규 최메 내민 추든제 체신 림제겜나 리카게 망주 간에 카 숨주스영아 타주 체디 자주응어기 토네 망치기 통면 섬든티 초친기 양신 야체외 자당토 응유체유 통주태 로데부 두캄 자리에 규시 터동유탐 개별조람 데부 두캄 닌게 각저린 총조자퇴 레든루가 카타 총주 울렌니기 총주 척중 직장 밀류부타 척중키 퇴장 직장 밀류바 퇴장키 미직장 밀류부 제기 랑자 퇴교 내부체디 강의 케세기 자당타 농슈르도 교내 총주타 디귀 니슈정니기 망조 퇴장 압게 주영한라 첨지체유 외주 퇴장타 더십체린 퇴장내 미신갱근 타 왕부균젠팔 루미츠 총미 김토 총미타 진주민주체디 망조기 심제타 리구제르신 신돌괴부타 심나샤내 뇌강타 통주 조람 내슈 겐다타 주시소기 퇴내카 갸타 국주경아 티도 체실체부타 켜공래계와타 디첸래계외 간내카 죽지 세주체유
1: 총대 레딘루가키 외주 퇴장탄 대십체린 퇴장키 버바르간의 람밍네 녜뉴 체르동키 털람 갸질당디 퇴팅 니슈제숨이네 메딩 갸당 구주 코꾸라 제뉴 소종 제바타 미 갸당 숨주 소숨 타니사라 리슈투바라 귀티 제유 녜동 쟁아로로 종용기 총주의 냠대 변조라 용법 고르치 책동 니질 학잠 중화티 퇴총발의 갸진 니슈제숨 바르유 케르디 겐근타 왕부 균젠소 믹세 속실의 균남젠키 대당젠디타 된자 제시레 소에로 규르제 체네 강행의카 갸락점 탁주 제바리 대단 첩직 자레 주시탄 김지와르키 게다카 굽주 고니세네 튠중 총존의 타주바타 튠진 샹네 탁주 겐다 공주 미제바제 투바르 체유 닌게 각주레 통맨 샘등은신 조진 종기 총대 내대루가 카줍시베 람스라데네 님슈 직도 지와타 응외줍라데네 망심라 주지진바 강지레레탄 동의레레데네 시림주종키 멍시된도 동화제체디 팅럽젠키 초진사바 족준체바라 망추주기탄 피제기 규슈 균체메바네유
0: 新竹林界空浪安娜村先出不提尼俄里搜归措建总企重队列团如果卡局西北年节林团长特约别嘎着恰去电地别外国企听众国际图重队长前西面盲心行事连写快不提的天地决定作为提炸西北南前寻找他行意
2: 最多三遍，平均给控制，第二场。最多点遍，平均给平均，第二些。三九路本队滚球，三九去拍子。三九路本队滚球，三九去美容。他的天气三十不等于，平均龙城烟城连过，特别龙城去。三九路球队里些，三九路本队滚球，写的是。
3: 生个年纪，他的体内难得你们冲呢。平均农村年轻力空，培根农村及松果的城南区内三十八天呢。生就了各队观众席别，起立来整体的。俺来整座用学院定做两种人。下面那么最末推荐，生就了各队观众来整体农村，生就了各队席别的，在那有不少。各队生就他也讲出来，观众努力呢，看了不。
1: 生就了军队军军来争取，生就了军队南迁。三庄林业团结党部查到从所谈学习西藏东部推崇部来解决也拍下，下面的铁锅去南屯西部镇电竞村中来呢，我真能个是。你推三个月别结合从东部呢，西到从我的行呢，他来推进党部咯，让解去查到从东军队点兵昂偏解从我谈，西就谈结果严格。 团结交流的举证内部军车没办法切入进吧，业绩编制的从团两类丁十堂，当地接触内国也不是足突破重要。查到从团去安溪编制的那乡地学生，从团去城市前某路第十七连七八的行呢，推进唐波罗，沿用其新列团子查接西藏唐波罗，推进部来解决主席堂城中第一派话谈，做内第十七连去苏来团子，团来去查中牛庄唐波罗，解决主堂城中阿派了有，查中来的去。
4: 米德布林纽基毕业前面新旧设备堂规矩及读书开心性的交流。查到财经杨志基曾经在具体在具旁边继续开心的交流。结合冬季具体城市的行呢，推进唐波罗沿用其查到从所堂西部西中东波罗，加着第二派外南。查到从所及西中东波罗去，制作在具我所西中东波罗去，加着你去这批堂城中也送有。从东城市前某路第十七连七八的行呢，人流密集堂。
1: 曾经把这所曾经团结及查接西藏东部路，也就加上出租车站城中古塘，也就团结团结塘城中阿所所的派了有。结合这些具体城市的行呢，团结唐部路沿用其原来的唐部路点兵昂派了有。上个年纪，你对结合曾经不易，看来唐这位曾经是不是俺们为前天的东区大都当地，当时的呢，看来南区未来团结用呢，特别当下。
0: 下面提过去，南端西边，地基那里连接走路，我真能个哩。你对三桂坝几个村子不呢？写到琼巴县那，当时呢，起来那修边连团桥用呢，去在当地起来谈这位新增西边，俺为前天的东区过去，大都站呢。当时呢，起来那修边西在桂林塔就建造，七九前天土当有谁？当时呢，起来那修边连团桥用呢，去在当地起来谈这位新增西边，俺为前天的东区过去，大都南塔有个村子马拉来地个内部抗力点不塔。 西边团结苦都谈得地动话，起来，明朝为开发建起德国七学，七十多万在前年七九西边谈南面西边七学南国起，西边给南面人心七十多个不谈，结果打住谈六在起团结加我局，起来南西边西边俺为前点头动话谈，城西马公路不谈，九路给，南团每团不前年起来谈西林给库布羊驼，点地东个边，南些七度。
1: 三个人界，你对一个六十一部陆续空气、陆续飞机的业标盟友国同桌的协定合作案件，想着这些，想着提高一些实质能力，电子听众来呢，我真能说。党中央党及习近平看起，特区各地六大团结前呢，陆续空气、陆续协调谈，今天电价，比如这些国内飞机来各地东西，你吃了，一个六十一部，年度资助六六陆续空气、陆续飞机的业标盟友国的同桌的协定合作案件，想着这些话题。 罗孔马来国的同桌家长，你去怎样谈吃臭豆馒头新的，加着松鼠烧饼盘呢？三年级陆续空给七岁六岁成员参加去四九三点堂，团结一个七八了，做那套夹标七八堂，官片人心去天空去现在三瓦堂，七岁六岁不在套的当呢，金章去编着贴，刚刚预备七八烧鸡炒起来，六九七八零六点多当有。 Sarkuibe Shido Chebarsingna, Longazen Chupsiberin, Truyan Nursiki, Rimsi Gemna, Lupsu Kongi, Lopsu Pieki, Gabjur Mingu, Gorutung Juru Chekdong Yi Chujurini, Guti Chasing, Nyatong Zangali, Duntuki, Luptunesung, Shungzu Pojo Kangi, Lupsu Kongi, Luchiki Pojo Kang the Yube, Chisu Lopsu Tungu, Zacha Tawata, Mengzu Pojo Kangi, Loplo Lumbe, Chiba, Tizungi, Changyang Tang, Zacha Tangwe, Pojo Kang the Yube, Chibati, Chekdong Ship Yelakzamla, Pemba Tobula, Kinzanki, Lopsu Josong, Gorutung Juru Yi Yelakzam, Yung the Chiyu, Komda Jemara Nursibu, Lopsu Putang, Yamtu Saneki, Singji Rimbe, Gentum Nuba Kangli Dumbara Zubti Chene, Tuyanki, Kursum Menguita, Saneki, Gankur Gube, Chisu Lopsu Tungu, Zachaki, Kursum Mengu, Gutri, Luktun Chedi, Pojo Kang Gundian Dara Korgi Tube, Gelin Chekyu Tang Chepji, Lopsu Kongi, Lopsu Liki, Beauty Latunla, Gundi Ting Sabdangne, Sianja Kangyo Sedi, Pojo Kang Yerwe, Chuze Dembungang, Torodong Jurisha. Sangalendi, Mithab Ringnu Tani Ringnu Jenki Rimi Gekup Cheshi Rabdang Rimba Chapta Chesha, Shamla Ti Korki Nangdun Shita, Diki Lani Lengye Zoro Ngodun Nengri.
0: Nyejar Gekup Sule Tan Chechin Jenbu Tan Chongdun Bu Chomra Tandum Jikip Chuso Di Zengki Nyamtu, Mithab Ringnu Tani Ringnu Jenki Rimi Shibe Gekupki Cheshi Rabdang Rimba Lagda Chewcu Yubri. Sakwebe Shido Chungbar Shina, Mithab Ringnu Tani Ringnu Jenki Rimi Shibe Gekupki Cheshi Rabdang Rimba Ni Ding En Nunbe Jumshi Jie Yujin Ni Shibe Ni Ka Tangbu Jishi Jumshi Tan Ka Nibu Ji Langja Sensing Cheshi Tini Na Ringnu Jenki Kodun Tan Rimi Chelian Chuta Chita Jie Kase Su Yubi Rik Changme Cheshi Mengshi Ri Tani Ringnu Jenki Rimi Malani El Jik Tanglin Rimba Tan El Ni Lakche Rimba, El Sum Ramde Rimba Jene, El Si Nyamru Rimba Par, Ringnu Jenki, Chuze Rimshin Toru Chine, Tani Tewe, Tuyu Changdu Chinyu. Tiena, El Si Nyamru Rimba, Tunle Pige Yi Chuze La Si Di, Ji Tu Sob Juge Rin, Ngarwe Kase Tan, Tuyu Changdu Dong Tuki Yu. Dekship Tan, Chude 27 Yu, Mingar Junken, Jung Mangwe, Tunze Ni, El Jik Tan, El Ni Rimba Yimba Tan, Tunze Sarbaka Jik, El Sum Rimba, Lip Tuki Yu Pshik. Anni lagdo khabar tha logle nyin thi mixi dragi tenzin so thunze min jawar shobe sibje chesi nyin sin kha thang bu chesi na thunze rik dun chu yeb tha je so thunze rik sian da ki chesi sibsu cheba gundi dong ju re central linkje chobe sa thu kyeong un sun ju thung gun zhe ge go ye cheng si nyam ju che sha sham le the gor ki sibje nang thian tenzin thun du la ne mo zhen ng ji
1: ni thu sa gu ba ra zhong gu chen ri kang Nubjang Sadu Jingu Shimjuk Sune, Sido Chungarsina, Kola Shibu Totan Serb Toe, Chile Jengi, Sunju Ledik Basik De, Sobe Sadu Jingu Sunju Tungung Zuiki Sawata, Jawa Mibe, Chengsing Usu, Yamchi Chego Tune, Yananki, Jigun Tembara, Sunju Tungung Kodun Cheba Tanji, Giji Jingam Chengsing Yamlela, Junti Gundi Dandi, Sadu Jingu Naman Ringsingla, Songjong Chebari. Se Kole Nisumba Shibu Be, Sobe Saduro, Tumu Mimbe, Jingu Ring Naman Yube, Se Kole Rimjur Ki Shiju Pangzu Kejin Shigri. Minghe Para, Sobe Sadu Jengyu Sunju Tungung Zuitu, Rimzi Gemna, Sunju Tungung Chi, Ju Lakzam Tha, Jengyu Ki Ngubichi Dunju Lakzam Nyarza Che Yubati, Sadu Zaju Jengyu Ki Shiju Chusin Tu Kyuryu. Zhongku Chenri Khang, Nubjang Sadu Jengyu Shimjuk Suoyi Shimjukbe Ngodwe Chebar Shigna, Sunbu Zuiki Legan Zooni, Nemsi Gyundu La Kade Jukyu Tha, Dongyeri Yubi Zishin Nyurkyu Shigyu, Sadru Mingse Du Yubi Gyunchin Shigi Nyarza Shigyu Jeri. Mingara, Ti Pagisi Den Tha, Neba Laso Thakur Gyegab Tha Nyamchi Tho Songyong Shimju Cheba Maase, Urusu Tha Bajji So Gyegab Mangbu Chenshim Jikshir Dene, Kola Shibu Thotan Sunbu Songyong Ki Chakya Zukde, Tungung Tha Chengshin Nyamchi Cheba Ra Gundi Dungge Yubari. Komdab Jemara Chuitu Tha Nyarza Chebe Mingsi Tho, Dongyeri Yubi Gyengu Rik Nyorgyub Ringshin Ki Songyong Tha, Yishib Zone Tho Sungne, Dongyeri Ngui Rik Tha, Nemsi Choro Chowe Warki Chewa Tsuship Chekyu Tha Chepjik, Mithab La Tene Tiju Tang Chota Kangi Jasu Soji Chetab Gyu, Totang Zixing La Ngarwe Simju Tang Songyong Chekyu Risha. Sengalengi, Nidu Lopsu Buso, Dicen Guyi Nyamzhi To Zonir Chebe, Nidung Zeru Lu Leri Lopsi Chekyu Sakuro Ngui Su Biegu Tsuksha, Shamla Ti Korki Nangdun Shibja, Diki Lani Lengye Soro Ngodun Nengri.
0: Tadengi Lopsu Buso, Dicen Guyi Nyamzhi To Zonir Chebe, Jilu Nidung Nidu Lu Leri Lopsi Chekyu Sakuro Ki Tuzun Ni Jindang Abe Tse Ju Ne, Tse Ju Ju Ning Par Yimba Tha Ju Tuen Zon Ni, Lakze Na Jikshi Na Tsekan Sim Jai Mi Jibu Tiri. Dilu, Chigui Sakuro Na Nin Dun Ki Ju Tuen Zon Chigui Nimu Guji Cheyu, Tidani Leri Lopsi Gyu Ju Gi, Joli Nimu Tha, Zenyu Sinde Minna Yuwe, Jokji Nimu, Tuenlop Nyamzhi Gi Bi Tuen Nimu, Pi Gi Gi Pianzhi Jim Tuen Nimu, Leri Zenyu Nyamni Nimu, Lady
1: 国母亲呢，子女先得免得受用他几座学术锻炼的要求及重点抗力，我们把这部谈。国母亲呢，来日六日，六日组队，我们要将阿给这座车的来日开给沿用人心给，天天切过家庭艺术，全国六大切不谈，起来谈落车，点着切。国母亲呢，子女先得免得受用他几座学术锻炼的要求及重点抗力，我们把这部谈。国母亲呢，来日六日，六日组队，我们要将阿给这座车的来日开给沿用人心给，天天切过家庭艺术，全国六大切不谈，起来谈落车，点着切。国母亲呢，子女先得免得受用他几座学术锻炼的要求及重点抗力，我们把这部谈。国母亲呢，来日六日，六日组队，我们要将阿给这座车的来日开给沿用人心给，天天切过家庭艺术，全国六大切不谈，起来谈落车，点着切。国母亲呢，子女先得免得受用他几座学术锻炼的要求及重点抗力，我们把这部谈。国 ki benjor sarpi kyu ki changcham jiling tu bi xing nang so dang phe ji chog chung chung chuk ji tha zo jong wan yam zum ki lang lin xie lu ki nam ba ju sa de jing gam song ju nan xu de ta ni sa ne ye lung zang bi bi ju ki tu mu mei be ring jung ki yi wang chou xu cho wa de che ba ri che gui ring ye lung zang bi chu la ha sa ji ju chung gu song jong tha dam re che ri song jong ki de wa chen bu ni la mi ba tha nang so za dang ki jing gam tha sa de zang bu tha cho dam ra che ji jing gam ki che ju nyam ji che ne 사공계와타 미리 민자웨 링중 체류 캡데기 락링외기 롭캉식 되티 냠린타 락린치링 슈누로중츠 겐캄송종키 도시사도다와리 산에사도도 냠린치베 로직수 히말라야 소자기 초괴초괴 칠레 체티기겐키 초구조로 맥시 데십 체린 직제 직조로 체당 로바타 직제기 레게 자웨 릭바타 체류 쿠리우 발린키 락제 디셰 캡디 창마라 냠발라 데네 사도 겐캄 신드로 괴베 체륜 제바리
3: 랭중 롭수기겐키 니티워 초구츠 타니사르 체릭라 데십타 레키 지싱 유진 로제 나위 동게라 따와제 제바마세 페유기 긴감 댐규 펜진 냠주양 제바리 사르구베 시도 총월싱나 타딘기 제군이 니동 제주르 제용기 싱진타 랑경종의 축지키 믹세리체 안주냠도유 제베 렌저 긴감 체리캡데기 랑랭외타 냠비시그리 니젠디니 변종타 닝샤 신장
1: 广西、南宋籍行政堂南宫中的农村年轻练功级年度作业切巴式引行各中啊对马的年龄大陆品种农村年轻练功级年纪的作业切巴他我们把钱呢年度自主的初级业绩级别推进去年底的行政堂南宫中的农村年轻练功级松高的陈兰堂农村堂研究的三百来的图推进图电局的三个年纪你对中央大学的手中了苦有几年度你贴断切下
0: 샘라티고르키 난둔시자 디지라네 렌제소롱오드넨그리 니투 페랑존존라 중앙 겐캄크류 송종다시르 송종카 투베 두구 체규르지 제베 망조기 이부슈자르키 텐든 큐시카 탕베 큐시니조와타 텐니가 카바르네 텐든 제베 임바타 징니 라사 총게타 셴티 닝지 총게 임시 사회베 시도 중발시나 타딘 두구 체규르지 주 제베 이부슈자르키 큐시레 겐캄크류 예네튼 숨미부타 테나 농캄 체면 망조기 네튼 직타 제제 네튼 직 송니키 네튼 직제 유시 콩세기 이부슈자르키 큐시 창마 제유 총게르 두구 체규 지주 체차유
1: 三段连接进入年度年啊六个级培级所用者结果拉萨措下下面提过级习近平等电子群众栏内我只能是让用中单位级求见托拔局你去让用中积极所做级专业级别年度这样的六个级培级所用者结果拉萨措下三个级别写到前面行了证明其除了组织级干内时间出路级拉萨期末方之用它行囊图内级团拔组织级间孙对吧 唐亚维、六十批中期列支五金、滚脚节、新月上届冬天六十八点八多节、 龙文尼秀一林新竹来了协会新竹老宅吧王明琼热爱协吧老宅吧西路表家老宅拉出协言我们领念学校给军政吧电子学者因为车路及电图遵守协言因为领别部门吧杨曼军界没接了你同这样的路后的表家所谓青年投下三个人家你对老家穷家总体慢用的研究程度的初步识别下想了提过的能遵守着第几大年连接所有我只能给你
0: 你在老家穷家穷家总体也准穷家识别慢用的论证研究程度的更加差在无眼过粗心各科目谈明着话谈论程度呢乐命忙不累别不得控制你穷家给阿列车有看的用为论证研究遵守不是在贵别西多切巴行的真都起修建切入东西穷界总会他车真雄顶看给他定给切过密色给不理贴东切行人际给呢不理你一拉咱们切不切不谈当天没定期送就锁住拉咱们穷也不是
2: 推到三边等于一空着的那场
0: 几度点别偏向给朋友的那些
2: 三九路本队观众三九起判罪
0: 三九的关键观众，三九的面容，
2: 他的业绩三十不低，群众拢称年轻力工，特别拢争气。三九超队理财，三九关键观众写不得谁。
1: 三个年纪，听的难得你们重呢。过年今年蓝图准新预备，三九的关键观众理财难，车子预备难断车账，人白钱年终学生不赢。李正体总之更过的南京七零王朝邋遢，现实的千古南京浦山成都那里。
4: 百威比亚迪参见东中阿当吉拉，研究电商面板，高速三档塔桥往南都用完，珍惜门店秀。百威比亚迪去哒，大路的桥往南都用完，门店秀，珍惜的嘞。
5: 新的鱼缸品种养了鱼缸给鱼品拉长，搞得同居的年冬来点，品种的年度不再脱位。偏见的老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养了鱼缸。

0: Selingelia, Sugutan, Chepsi, Tanasin, Tande, Manzu, Tato, Yonia Sugu, Yalagi, Tande, Dachi, Sawa Kongalis and Kanalia, Chi, Setu Shubi, Tande, Tugo, Dagun Tegit, and the Kula Manguchi, Manzu, Lizen Tedong Kanalia, Namche, Neganam Soya, Dachi, Nyelambotone, Yanga, Chi, Sungyan, and Debegoni, Jesus Kuro Shuyi, Lesegula, Lo,
1: Lo, Tan, oh, Danoman, and the Dirishanta, Dagun Chibin and Loliako, Chet. Kasum surcharikna.
0: Lese lese.
1: Chungshe, jingshe chachi.
0: Jeje.
1: Da dina lole tanda manazunum gu, chunum jewe kapsuya, di karejri. Kalung di zangsishine, kenyin yaniti.
0: Pena nga nazu gela mi jingwe tobo ya chashabina, tedu mongbuda tanasin kasure, ji kalung zangma mebe dinje kuyu na ledu samba, ji dan kareke burwa la.
1: Ji, kareke surcharik.
0: Da di chena nga nazu, ji langgo ki kapsure, Jik nalo ki chugo ki jik netan chani shu na mala ki
1: Kare
0: Kare rirba
1: Zeyila
0: Ta chana kare si ne chigo rirba
1: Zeyila Kare, kare da ku nubi chik chik yaan ri
0: Lese lese
1: Anazu tante di
0: Lese lese
1: Nalo duk shayam na di
0: Oo
1: Seyu duga gila
0: Tante di nali ya kare sun
1: Nyakru kanga nyade
0: kwa la Ki dike kanga jik te du da Nak suk zo rachi
1: Zeyila
0: Zoku shu duwa la
1: Namgyu dus chilo ne dev na Nak suk shu chami shu nao ashra meyub che
0: Oo riri
1: Ngo nalo ri duk sti Di sing dike chazan lo tel nyade uri
0: Oh,
1: 아니 교회는 무슨 힘나는 줄 다 말하기 숙제다 이걸 경기 그래. 꼭 되네 조금 우야 테마도 시 텔레시시디 가디지.
0: 제제.
1: 말하고 되지 제 제부기 없다 이제 나는 아주 단도 트윈음 지도 전에 제디르르르 제비나 야고도 일라디.
0: 다시나 즉 진이 가수스 교도 좀 봐. 아니 트윈음 지고를 바뀌라. 대다 첩지도 뒤지는 약수를
1: 해라. 염도지 지나는 대하고도 이나. 근데 많이는 아주 뒤치라. 뭐 닝보다 답에 계속 간단로도 구주나로이나 디마자 답답다 이제 가시래.
0: 어.
1: 제가 되게

0: 마더 어느 장세 제배 구절이
1: 레세레세 그 코카토 키제 도수츠 마 주관하네 고 언코 직 답더스다
0: 제이나 레세레세 모두시 니싱 텔레티게 된 어느 장마 차배 구시 절로디게
1: 다체 내고 나로리아 슈 싱도바 데디고 봐
0: 데디고 그러나
1: 레세레세 알라고는
0: 언저단데 디시아지 푸게베스메 왜
1: 어
0: 어디서 시리 푸게베 망타사스는 디나로리아단데 이라 텔레가야 단데 그 누비치오마레
1: 제제제
0: 껴주리 이부디게 체르신체
1: 만조산데
0: 카레다 차리
1: 르르셀라
0: 디싱기단데 둑스타 코텔레냐 니쇼마레
1: 이게
0: 체르신 자소나 그 텔레디게 야 말라나로리아 집신체
1: 다챤나 통마지 계속 디 사브슈브지 임비 차샤나르 바겔라
0: 온
1: 다 교름으로 텔레 집집집 엔코 싱리아 치
0: 림신
1: 림신디 카테체 체르치
0: 제임
1: 소디게 소디게 카테르두디 좀바 아니 장무디게 디날리아 권야모토 없이지 엔디네야
0: 야 디네야 집주
1: 뒹궁 외대야 집지
0: 제인라
1: 안다 말아 추고가 말아 카나리야 안 접어서 걸어봐
0: 제인라
1: 레세 말아
0: 나로리야 직 딱과 자야다 엔디 체우도
1: 제제제
0: 어디리
1: 레세 레세
0: 디양생스 제고도 일라
1: 다신 디디 디디리 바게라 단데 지게나 전에 공시 류신치 소르 제인라 또 신는 거 단
0: 파동지 공시 류신치
1: 레세 레세
0: 단데 디다 길랑 저 디 차리 지조계 쉬우나 공기어 류신사시메베 군인이 지
1: 칼로늄트키
0: 어 공기어지는 아주 디라 모레나로디 텔레냐니
1: 제제제
0: 나로 밀리아디 송급자 군인 너비직직장네
1: 어
0: 다 디나 말아디체
1: 레스레스
0: 어디디지 니요 군인 지그리
1: 코톰 나로기 탄데 칼로늄트이사디 가나주 랑고기 코톰 나데 년기다 제 랑고 당년의 주베 밀리아 다지 가수래
0: 제 미 칼롱다
1: 칼롱다
0: 수부대단
1: 수부대단의 야치 편의 튕고로 봐라
0: 제이나
1: 다 띵이나 추고기 말라카리
0: 야치
1: 조금마차야
0: 제다 제이나
1: 온데세
0: 말라나로리아 지 텔마리아다 라과르도다 슈크제 강근용부스테야치
1: 레세레세 레세 다시는 디지타 로치의 지지오유나 야면의 컨디션의 고직
0: 세시 제시 제임나 디르샬 한다 공 찔리라한디 나동 계도 버르리샤 먼저 트윈음 제류를 러르레 팅머레
1: 딘디지
0: 다시 쿠리우야 쿠리우만 잡에 케슈큐리
1: 제선 제선
0: 다 쿠리우디긴 한 먼저 딜바 베 랑가야 지 텔라다 인데 망고유는 옌옌지니 야오리
1: 오 레슨
0: 그 가레스는 트윈음 제야드 베고메디브체 그 양지 양스 지브나 형그 말아 송급체하다 디도리안 핀슈도리
1: 제제제라 간스나 랑고 당세 쿠류 카지 중 고지 테드 뉴뉴체 중 장머르 봐라
0: 제이나
1: 된제 가르야 지링아 돈다
0: 게돈버루리아
1: 게돈버루리아 제나
0: 주의 봐 삼조리
1: 대네 카지 가서 지 레트 된제 레 교고 주베스로 야면은 초기 지 타는 못 된제리아 교고 뒤 잠바 지 테드 하자 먼고로 봐라
0: 제
1: 대대 손상 디거리아 안지 단지리
0: 다치다네 길라나 약초초는 나도 멘젤레 제도네 야오리
1: 오 레스 그
0: 송급 제할이 안 케시비 우리
1: 제당은 아주 지 가수래 디르디 콘센의 수는 곧 첨부 수제 연면의 참보로 지래
0: 천ium 제는 길라 디리샤로 송급 멘젤이
1: 야연지 레스
0: 디나로리아 다다 점증 숨유리
1: 레스 레스
0: 교수디 단당 주 축주인 신교절이
1: 오
0: 디리 누비 교수들이 빈시라 도마리
1: 레세레세
0: 나나주 지단의 딩니간이야고도
1: 레세레세 다친고 권체부 슈마르
0: 제이나
1: 권체부 메론 가레스스는 추고기 아마츠베 말라칼이야 지 가수레 지 테드 비게 지 머싱야르 발라
0: 제이나
1: 딘체기 지 가수레 비 칼로뉴지
0: 제
1: 야고 슈크체부 튕고르 발라
0: 제이나
1: 레세레세 로로로 타보디 겔라디 오토나야디 디르바당나수 지게네 슈나
0: 공기류신치
1: 공기류신치체 나나수 다치 벽에네 슈비는 컬롱기 직 덩니지야
0: 비제
1: 닉사게 딘제기 요새서 부치르 발 레세레세 로로 겔라 니부디 카리나
0: 니부디 디나나주 튜눔 제도기 단다 닉소치요 말에
1: 오르르르
0: 딘
1: 레세레세
0: 디카니르
1: 로로로
0: 자그지다 연 슈구딘데 쇼리
1: 오
0: 이자 망체시 다니마 디리 닝부디
1: 오
0: 돌레 다가 요리 오
1: 레세레세
0: 자디 자디 나로리아 바꾸 자체 미슈 나로리아 코다 지기기냐리
1: 오 레세레세
0: 닉사시야디
1: 제제제
0: 디나로르 슈치 안 딜레야 딘디시리 다디 닉사디야 칠로 텔레다 인데 요 말에
1: 오 제제
0: 나나주 다 배찬 배주 단단다 큰 나로리아 단다 말아가 나로 접시
1: 어 자십시
0: 지 자단 잠사딘 교육시 말에
1: 어레제제
0: 차장로 디나로냐디
1: 어 그게 덩니지
0: 그 니나로
1: 덩니지 사시고로 말
0: 데레 양디리 트눔 가레지 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 나랑 좀 지어리.
1: 제제제.
0: 저 좀 지. 다디 먼저 단데 디르샤. 촌놈 제대로래. 고 이지르르 제야지르샤.
1: 제제제제.
0: 어. 디슈크 세조지르샤 이마.
1: 다잖아. 촌놈 사디 지 촌놈 제베 급리야. 촌놈 긴 놈저 바켈라.
0: 노.
1: 딜루부 참게 지워 말바.
0: 제이나.
1: 이지 민지 양피게 지
0: 디인지
1: 그날의
0: 他的几个人的学呢旅行器我那组他的表格的学呢第二把一个了唐萨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一个了第二把
1: kaya di maang gugu dhugurwa kya la.
0: Zey la.
1: Razo ming yinbi na jik te tuyu kaya la karay chi gyabshan dhugurwa.
0: Zey
1: la. Da yinay langgo la chansiang tanda kongla kya la ga dhirwa la di kalung ki, kalung nyumchi ki karay su su na tangsa dhirwa la.
0: Zey la.
1: Da tanda sunya di tenya ga
0: tuyoche di
1: tuyunum ki
0: lari
1: tangsa ki nyiksa dhirwa la.
0: Zey la.
1: Lesa
0: lesa. Tine yang di shura na mojare na lo la di yaga yang di tanda ganju Dita jikbi, dagada jikbi jikyan reyla.
1: Lese, lese.
0: Ko yaa diri, mojre naa loo danda kalung
1: ikzashi
0: nishi.
1: O, re, re, re.
0: Kong diya jik
1: yor bali.
0: Choylanda danda ganchu, chalanda dhu zane kalung ishi mebel.
1: Re, re, re.
0: Di lung yon se di tangi di.
1: Lese, lese. Lo, lo, lo.
0: Ka sum churu shio reyla.
1: Ta di danda chunum jewe qabli ya jik tenchi jina ya go re sun suwa kya la.
0: La re.
1: Lak tuyen tu jik langgo ta rinpo ta jik te tuyo mangpo na gyo gu nye kuryo li kya te che kuryo chung zog din zhen na li kya gyo rung pe chu si nye yin ani
0: kyo be jili sumdone ngadong men je buru li
1: ya jili chigo ya
0: jil zoro shibu cha ga na kardu jine yao li
1: ta xe na chunum ki tangsa ki tanda nik cha chobla kya la
0: nari
1: di jik chunum jewe qabla ri ri jie shan chogor ba
0: jil di kora chunum jewe qabla yinji min jiri ri jie nan da
1: ko ungoyon li ya jie guay gyum zay yomar
0: jin jay yomar li
1: lese lese
0: no
1: Lolo, angela, good news.
0: Listen,
1: say, not see.
2: Tugung answer Langor Donani, Dona Sila Zero, Langor Dak Yongi, Sija Yabu Mayena, Kiran Kalu at Sente Sila Zero Nam.
3: Tugung answer Langor La, Jija Yabutumaya, Langor Ki, Junjarini, Rengi Ki, Simutumna, Kiran Tetan Dembe, Kaluashi Kalayin.
2: Langgur Dagyong Nizena Pita.
3: Dine Wangcha Dienbe Dinshu Gondrungju, Kiranki Gyundien Rinyiki Langgur La Dagyong Chidangne, Langgur Ki Lula La Gyunshurwa Jyutab Kintubla.
2: Dine Kiranki Langgur Ki Numtan Lua La Chunjung Chidangne, Kolor Shibshi Chidangso, Langgur Dunggab Ki Gyunshi Te Kinto Kangnik Yongtub.
3: Tata, Kiranki Senshinbe Lichen Dini.
2: Dimdru Tete Lichen Ki Nangse Lichen, Langgur Dagyong Shibdini.
1: Thank you. Pyeongchok Longcheng Nyenchen Legung, Pyeogae Longcheng Ki, Jemchui Tete Lezen Ki, Resa Mima Nyeriya, Guizhi Xiu Xinbe, Langguo Dagyong Xiebe Lezen Na, Shugyo Yinna Ga Xiu Yinla. Kese Namba Lengge Ki, Longcheng Ki, Tete Kaba Angzhang Guizhi Lezen Na, Shundu Yunam Yinna, Lezen Ki, Tete Kaba Angzhang Di Yinna, Lengguo Ge Guqi, Chuge Sunga Nichu Chuta, Chuge Jinga, Dun Dun Gu. Lengguo Ge Guqi, Chuge Sunga Nichu Chuta, Chuge Jinga, 丁丁公益了，其实查兰内，但是相对于那边呢，天干查到了呀，切记向南支持了。老，光临加拉坦的我那组查着到了，加拉托支持塞不起来，穷苏翁切送过多了，来塞来塞。他那加拉我那尼光临亚去，我就那亚去他的，出国个马拉的，第二把了，克隆牛镇去，尼萨的去切。
0: 这个了，
1: 这个的春农起，你啥？这个了，那些，天明给了木头节，但是三个那么说，但是年老的，马上这些工业的这个，罗拉开始是难培养了。
0: 嗯，今年三农大地学的了，那的美甲节，那些，今年可能老两地学的那种，这就给学生正式批的，那些，推的给大点吧，给大的，那些，哦，俺想给了这些样子，三个那么大，他端多，他的年老托呢。
4: 这随心被查找人家来进我这拿着收银，来塞
0: 了。
4: 只需去五行村，养他去，让你进。下草为陈菊田，人以为要木银。他的契机三心不定呢，平常农村养成裂空，平常农村去。 Jimchui Tietin Sibi Lesen Shi.
1: Lo, Tanda Ngachu Lesen Sensei Nang Sibi Sega Namuta Lak Tuen Du Cha Chuo Yong Liya Shukyo Tanda Ngachu Lesen Nang Ding Ding Sibi Lang Guo Da Yung Tie Ki Guan Chun Gen Tu Tien Laga Yung Qing A Tari 这当起，南国的罗拉，顶这个当起，春节芒果起，来咱台东看哪里呀？那么些人呢？伢们过节，铁大个当起，情侣的，说不得，拉说白天了呀，当得起，谁的那些没干事？铁东的给水过去哪着？老家了，过了他的，伢拉进我这许出不着吧了？老家做定个那组，克隆牛镇起，当的尼索起，春节的吧了？
0: 那这样，
1: 铁大当的，当的伢拉抢了呀？
0: 伢先不得地了罢了，等于个塞不得，我那做。春农期，春农期，你啥？这个了。那塞，他现在地个了，家属了地个了呢。嗯，地他他的么子，简单的七个六月了，七六了感觉，他那个是地里农期。哦。么子农期归属期，农路简单呀。是，农个哪落个他的地里？嗯，他的几句给说那地是七六六星期。
1: 哦。
0: 那可能农期给他的。
1: 给你的生意上的有的，没想到农都是带队在那张门前面说，农几来给你忙不着的。那是那是。
0: 我的你啥子你是的？那是那是。他过的说的蛮大些，都是下面说，人过开下面呢，过到几个几家里去了。
1: 哦，电脑落来，他个电，他个你几啊，都是有的嘛。
0: 那是你的。那是。那我就谈到，卡里莫这点的，马拉卡里的，可能落谈到具体的几百里。
1: 那是那是。
0: 过卡里人谈到的几千。
1: 是是是。
0: 那我都是，都是顶着是的。
1: 那是那是。他的。
0: 你看，他就有的查到了呀，但他现在这随时不那么着急，点就是给么子忘记了。老了，我说不得都没说，点这是多少了？哦，
1: 你哪落个出不去的，他到底？
0: 出不去的，他这个。
1: 春农给，农你算的，他吃的是吧？那老着急。
0: 他第一次的，你看的是过去没赚钱，
1: 我这个钱。
0: 他第一次的，你罗不给了，啷个给农给你算的？
1: 是，
0: 要钱去。
1: 俺就老贵，他做要嘛是吧？
0: 老贵的要嘛的。那是那是。侬有没说过吃上地了？
1: 他现在侬拿落了呀？没些这路边个落地不些路过的，现在侬给这看守的这归属这边，啷个的个群众不等队长吧？样，他的你啥定这几类？样过去，情侣团个有事了。
0: 是了。那是。那这地的，他那他的嗯，靠人力了。
1: 这个地里，他的嗯，伊拉叫做他的，农民老些感情没完了。
0: 是是是。继续给说，那油箱是吧？农民老些感情。
1: 这农个感情吧了。
0: 感情，哪落了呀？他的地学的，农民学呀，他的嗯，农民天气呢？他的继续给说，棒子的。
1: 那是那是。
0: 嗯，天气学的。
1: 天气学。
0: 过年多呀，感情学的。
1: 哦。
0: 他的地地学的，他的七六了感觉的。
1: 那是那是。
0: 哪落感觉的？那样过感情感的学的，地七六了的。
1: 我打个啥事儿？他那讲了，可能松下给这春农给你啥事多了？
0: 哦，
1: 对哒，他的可能农这个你啥的？对年纪，啷个培训级别够了？也说说，但是啷个打工去的特别少了许多。那是。从哪了许多？
0: 对呢。
1: 对，那里讲了，他的松下给的农给你啥事多了？
0: 哦。
1: 对，年纪多那接触没？
0: 对，
1: 农业少多了。忙起来是
0: 对。
1: 别那俺都不相信，人家啷个工地落。
0: 就是培训当不了了，也听这那我吃出名多。哦，那地地里去了，吉林啊，青安市。哦哦哦，青安呢，他的地里去出不了了呀，就是接通的呀，我嘞。
1: 他现在俺做单早好那几年活了没？他地吉林啊，早不休息了。哦，俺做他的。你做不成呢，俺那这早有卷的开始去了。
0: 早有卷地里去了，他的地里了，你开不出路了。
1: 这下这下。
0: 地农俺做他的地里麻辣干了呀，开不出去了。
1: 哦，
0: 地农牛，地农牛干了有多少个了？地里麻辣干了有多少个？是，俺做他的。中国个俺们有是的，俺们有个的。是，老了。可不是，地农小的，地农老有，他行山群居小的了。
1: 哦，
0: 看不嘞，他可破晓得他嘛嘞？
1: 这
0: 我的家住嘞。
1: 哦，俺这。地样是嘛？这吉林俺来对咱们结果了吧？
0: 是，这里城安南老了呀，俺那住不了。
1: 你咋听是对了吧？
0: 是，
1: 说的。
0: 哦，地过太多了嘛？这边呢，中国阿美那里吃鱼呗，农民也挺有的，可不地？地家住的。是了。
1: 哦。
0: 地家们呢，那是像马拉的熟米吧，大德西街吧，拉巴都地些，嗯，他南罗可那一级马拉南罗里啊，等等，他过去当嗯，这些人都去就业生燃烧做工，晓得吧？
1: 我的天，
0: 当
1: 年就当农民吃吧？
0: 哦，地养起多嘛的。
1: 哦，俺那那出国归宿没有说，
0: 是，但是也不要到这宿迁不没有，干点过去，看他，
1: 顶这几个人，来噻来噻，老老，俺家老古大年说，来过年读书了呢，
0: 老老老东西。

0: tersin gyoji chungrung lampar ni tu kang chungya
1: dimdu tete lezen di kege gyurmi lamchwa yin
0: tari kege sanshima dini pyeongchul lungchin nyenchen dekhu pyeoge lungchin ki dimdu tete sibe lezen shi
2: Tanda lingi su sensi nang xin bei le sen de yin de pyeong chung long chin yin chen le gu pyo ge long chin ki jim ju te ren xi bei re se mi ma ni li ya tan de xi te dong xiu xin bei lang guo da yong xi bei nang sen de shi la lo ge la de cha do li ya tan de gen zhe na ni shi du la
3: le zai la
2: kong ge di sung ge ge la gong gan san si
3: lo
2: ni xie kong li ya kong ge tan de lang guo ge ko lo yo ru wa la ko lo ya tan de se ga su sung si
3: le si
2: 아니 디 콜로소니에 좀 말해봐라.
3: 나래.
2: 디스는 콜로 지역으로스.
3: 네스.
2: 코피게 해보기면 용구 말해스.
3: 네스.
2: 시마도 양가 친구요래. 이제 아니 콜로 지역이 숨기라.
3: 네스.
2: 다디 다데 콜로소니에 좀 말해봐라.
3: 올.
2: 디스에 지 금세 여러 여 말해지 숨도라.
3: 다디 금세 여래. 나 나주 콜로 세가 숙세시요 말해. 세가 다
2: 숙세 네디.
3: 네디. 배차지나. 어 친구이나. 같이 배차는 다 나주. 주 아버디오 시랄
2: 제제
3: 제거진 딱 쇼가 와서 오면은 인지 진의 야오래
2: 어
3: 그 대거지를 한번 얘기해 가도 말이
2: 체르
3: 체르 미쇼
2: 제제
3: 항상 우리 근데 안주 세가 춘춘데 배치하는 파보다 넘규 단다 세가를 요 말을
2: 제제
3: 진 인바 차샹나 나주 어 다르무 유스스 메베긴라 콜로
2: 제제제
3: 뭐요 시랄
2: 뭐요 시랄
3: 우리 나가가는 자스
2: 자스데 세가 뭐 자스데
3: 대야 소치 림부 겜다리 제과야 모든 요마리
2: 레세레세
3: 되게 쉬고 그 레일이야 다
2: 장배수로 돼
3: 제 제무유스다 배선나 다 응주던데 칠로를 주 응기다 근데 팅교스메베 배선 칠로다 나로디야 장배르리 요르와 장배르리가는야 다 배선 칠로네 나로네 나세가 소치 림부 겜이나 냥가사부 요리
2: 오
3: 그 장배디 뭐다 쳔나 장배디 쩝부 요리기나
2: 레세레세
3: 어 두게 담배딩한데 세가 수요체 림부게면은 디 나나조다 배차는 뉴트로실럼 간래 규룽 붙이면은 기 나로 다 콜로 나로 푸셔 말에 차부차요 맞지 기대 살량제리 기 차부차 차서는 갸지갸 키리 딩년 그 차부시라리
2: 어 레세레세
3: 좀 뭐라 할이야 토고요리
2: 어 제제제
3: 세가 첨부 매매 주고 세가
2: 살마수 세디르 발라

0: Logela, Mutuji, and the Yat Tato Gutunbe, Tolin Skunna Shuin Gila.
1: Lizilla.
0: Yande, than the Tato to Kongi Gela Kongam Sans, Nujus Abbe, Langos, Rata, than the Dishu Marechi, Log Gunuchebe, Langotons. Don't you take Dagun Chebkin, Chili Kazuz and Yatagun, Tinger Chorchis Sungdola.
1: Liz
0: Logela.
1: The Dina Lolegila, than the Loran, Kapsan Imba Chashanan, and the Dirichal, Chuda de Gaya.
0: 我觉得他们有没有人能去不理去地的家伙们的去什么的房东也是的这是一个学的哦房东也是的这是一个学的哦第一能那是老你这里成啊那瓜都的那老里的这么大的一个我觉得他们有没有人能去不理出来心里说这样是的来是来是那瓜都那就他的地那老了可是一样地有的他的娘们这些混动是的哦这是第二段了
1: 말아다 녹슈 냠도 챙겨 녹슈 녀도 챙겨 녹슈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녀도 챙겨

0: lo gela de yan taro ji condition ge du le
1: le zai le
0: gela gong gam san an che song xia kong ge tan de nian lang guo di dong xing dong xing se mo le gela ge bi ge bi ge su le ji da me su qi ge du si chu bei su le ji da lang guo deng ge di ge chu chu chu xing ge su le ji
1: zai ge wei
0: zai ge si de ji zuo yun gum zhen ge zhi tu yun de ji ge ne ge du le
1: le zai
0: lo lo
1: na di di xia le dasi ge wei de tan da kong shun nian xi na zu di si ji ju ge xi na ran shao si ge la
0: Lese lese.
1: Di gan le ya tan de gyun yu be dari.
0: O, num ya ci ya di.
1: La re. Ta pe xa yu na nga zu gu so di ya ge che tan si ra.
0: Di
1: ya ge che du su. Ta lo gu de be buru le ya kyom che si me we der si ge ya chik. Der si. O di yin na nga zu di ka xi su ra che ra na za.
0: Lese lese.
1: Chik di na nga zu tan da guan chun na xe num ki di ri.
0: Num sa ti.
1: O.
0: Nik sa ti.
1: Num ki di shuk dang gu me.
0: O.
1: Yang on de chi ri.
0: Lese lese.
1: Chik pe num zi de zi zane, yang na wa meb che.
0: O zi zi.
1: Yang dik sko di du kyum che esme we.
0: O zi zi zi.
1: Ni di di rin anan su tanda, kuwa gande me cha zi ri.
0: Lo lo lo.
1: Anan su tanda num che me pa ni si. Chi ju ge shi wna ho hua sai si ri.
0: Zi zi, duks lem da me pak si ba gu ni zi.
1: Me shu ni zi oma
0: rin.
1: Me cha rang chi.
0: Me cha rang chi.
1: Dindi zi ri.
0: O.
1: Sumbi dina anan su, di zi ri anan. Di si ri, dian ho xian chuan si ri. Lo rang, dine mo cha lo rang tanda duks di na lo li ya. Tanda di shwari gina, shukzi gyurni shi. Lo ran chun chuchu kuyo kan lep da, ta di shi dung, chi shu ge shu na kaya bao si dung. Kuyo na lo ne lo shu ri, zak si. Me ran me da chebya chi. Kuyo shu nye ki tanda tanda, tanda shu ri, lo diri shu a gina.
0: Nese.
1: Lo.
0: ですね、トングドイラ。実際でお、リシャ、セブトングイラ。やでスタンにいるたまじゃら。うん。でせ、ロ、コランクでち、セロな、ギャラソロ。オディ、やんじ、グリングチンギョイな、こういうシュ、たしゅむどてどてどりやじ、シュワチャシね、シュクゼでマンダメな、アンデルシティリ。でせ、ディキャラ、ネクワイヌチュゴ。アンデインジ、マラランカンデより。お、インジカンより。ラレギラ。でせ、レセ。ロ。
1: 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丁
0: 空气旅行器是的吧？哪里？那是那是。空气旅行器是的吧？哪里？那是。其他跟西都不去土地活吧？是的，那是那是。但是要说中那那怎么着，说是让你去请，大姐姐那要我的。那是，都是群众不请不赢的，养起多拉卡人民性人民性，这肯定不用说你们姐。是。迎接军衔也不请不着吧？
1: 是，但那军衔进去，你可他独立就当的那那咋来给么说呢？切切切着的。是是是是。那是，都是这个了。
0: 老安吉拉当的来赞助这把干嘛？对于自己的名度了，
1: 安
0: 吉拉去可是那样的这个能对你去说了呢？
1: 那是
0: 那是。
1: 他广东就当的第十卡来哒，第十六了，第三七年去。那第哪老年啊？那就第十了。哦，记住个什么呢？空气滤芯器是卡隆个的。
0: 这卡隆用这个你擦的吧？
1: 你擦的。
0: 对了。
1: 第哪个那就吹牛几对子呢？他公里一单街道呢，直接暴露了呀！我就吹牛是几对子呢？那么多节。
0: 这
1: 些人家几大多说的，但这人家独家用，贴了蒙古用呢，还粘了几年呢，好多。
0: 哦，他早点他的不让做，就跟人家啤酒蛋白、酒精处理呀，克隆脏嘛脏的，抓菌蒙绿是吧？叫了。
1: 哪里有？
0: 这里就光不习惯了。
1: 哪里有？
0: 那些叫人送药的，他的城市的积累下不积了嘛？都一样。人家说秘书说去看书嘞，那当这个嘛罢了。
1: 哪里有？
0: 地大吃的是吧？
1: 热的了。
0: 老老。
1: 今天地里下了那座空调滤芯器，
0: 克隆用这个
1: 哦，
0: 热了。
1: 我在南老的电单米克隆的
0: 哦，热热。
1: 那地俺就说说了，电单里啊，这台南宿迁不下年，俺的开迁不休息的下去了。
0: 来噻来噻。
1: 可克隆的可能用过是哪个？那座的，那英吉南老那天用过的。
0: 디르바 랑고나레 지 슈치드 잠바 창로다야
1: 지
0: 슈치케드 잠바
1: 차르다야
0: 차르다야
1: 지
0: 삼산 랑고나리아 지 시에고 야모 깁치 테드딘데 창베거를 양코 바직 집조야 인내부터 얘기 말아들 말아
1: 지 디데단레 난도 수수
0: 제
1: 달학바르도 지 부그레 인데 모르나로 겐고 딘조로알
0: 제제
1: 진주 대단리아 지 디체임네 양나조 디인지민지 트윈음제데르 딘데르제니아오도 망제지 도난시라 용음도기라
0: 제가 연락 단도 못 송비 있는 예 단도 콘슈베 단도 트윈음기 단도 트윈음기 니차시 봐라
1: 제기나
0: 카레 체티
1: 어
0: 디직 도난 용음이 배서지
1: 어
0: 내내 클론늄적인 니차시도 안
1: 노
0: 다 티베 단도 눈기 니차티 근데 다 자원에 삼아 코음도 길라.
1: 뭐시
0: 칼로 닝부지 스워드래.
1: 나리.
0: 제제제라.
1: 드니 디샤 이랑난 저 튜눔기. 튜눔기 다 어 나 저 튜눔 제대로 인지민지 지리.
0: 제발라.
1: 어. 하나 너 저 돈아 베 간데로 그래. 나와 스라마다야디 숙세쇼디 디리샤. 어 지주게 쉬는 공결리신지다. 공질리신지디.
0: 어 제라. 칼로늄적 닝사디다. 단데 디르발라.
1: 어.
0: 튜눔기.
1: 제
0: 닝사.
1: 제기나
0: 지요르발
1: 디 마레이나 근데 디 클론라스 메 말라 집세
0: 카레치
1: 어디다 나 좋다 모데나로 데나 카레치
0: 어르제
1: 어디니니 인지 제국도
0: 제제제
1: 전웅이 되나 나 좋다 나 전웅 제외가 없어 인지 모두 소셜 팀에 줘 인지 문제 찾아로 지그리기나
0: 저발라
1: 노
0: 레세 레세 다다 권이야디 랑고 담베 규림 틀이야 직 더시게비 김선 카레치 손님키 저로 콩기 간나가 세진 넘버 도지치 고츠스제 송고도라
1: 레제기세
0: 도지치라
2: 양자디라 람디 주시누
0: 로겐라
1: 탄다
0: 예 권이야 슈문등시 민수부 추니디 할레베 다카르슈그레 뉴욕진 친구 심차보든 레지저 동안라
1: 나레이라
0: 대단 뜸베지 랑고기지 추고기 말라카네 슈비네 다시 밀루비 춘이다 용송베 소로시
1: 나레기
0: 가레소소나 진네 뉴욕짐치부 니네 가레소소나 차탐부 갸친부 띵서부 송마로 이라
1: 제기나
0: 디렌두 잠바 다시 레젠치키 남도나리아 차산 슈스는 다디 용송모토부지레 바게라
1: 나레기나
0: 세상 나나주 다시 메세징 부르리젠 모토니야리 세상 견나가 은식리잖아 대외 십진 차오다 대외 개별 남도 남표로나 수이
1: 레세긴라
0: 도시셀라 아텔레센 도시에 다 주도 무슨나나
1: 레세긴라
0: 레세 나나조 레센 생긴 키 단다 생긴 용다 단다시 차도리야 레센 센센 낭신베 차도 용의 규칙도 도시치 나나조 레센 지면나 양자 제일 수이 도시치
1: 시대적으로

0: 白尾比拉吉天界东子龙阿当吉拉也就这上面吧姑苏塞当塔乔瓦朗的永伟真是命运秀白尾比拉去的大陆的乔瓦朗的永伟命运秀这是地雷新的鱼缸品种严拉鱼缸及鱼品拉长国的同志儿捏动来的品种的念头不再脱为偏见的老不觉中国新的鱼缸品种严拉鱼缸
1: 강티리 디기 소마나 강티리 루디 양디키 디기 남양 조비치 나이 민주 키레뷰 니양 소냥

0: 당당 언제 지나길라
1: 네세 오므라 천천나 수고인
0: 네세 길라 그저 카스 길라 고신나 오
1: 네세 너 슈올
0: 네세 길라 김지조모야
1: 가닝지모라가 조마야 네 공감사
2: 老看不上，既然成了开始用呢。最近是给老乡们出生那条给月了。哦，那些老了，怎么也没说路线的，既然给说平了自由呢？哦，怎么也没说给路线人不提当做将来请他接，今天龙姐做中那个将来用做了不要用了的，嗯，像那样的，我这我现在龙姐现在用做的，赶紧平级用做，平级连接不要用了。
1: 네세
2: 얘들이 신지 아르틸이야 디 진대나베체 쪽숨딜레 디 지긴 로카슨 네종 뒤진딜레 디수와 슈기인레
1: 나
2: 디셈레야 티라시에 땅는 유기인달로
1: 순세 카리나
2: 상물하게 땅나 왜 군단라 무사디
1: 네세 로로 톰치치다나로나
2: 로로

디베 토라 쯤이라야 디친라스 크나바 공에인나 디봉 게임베이나 아 리소 구제이나 아 접교 탄디 조 상문안샤 최신한 슈규마세 조부용 배민준 쇼인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리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리리체
2: 치예의 슈비 퓨지 빈들 행기타 점니 사조카도 슈비 퓨게 농지 선행기 공감상 나리 진소용바 지진 좀이 디링니 지나 키남베 니람토 비유니 퓨엔주 노잠 체유 공시 경고와 노부점들라소 공스티 시진의 최고라 지르 슈비 저버 트디 슈유 생남초 퓨엔주 노잠 체유 공스티니 지루니에돈 잠이 추노를 주부타 Tata ina, lega chigen ki lemi nishu zamyo ba. Tien nang ne, lemi kha jina ya, tesa chungi tang, rangyo jo rinbi, yigen chimu zanyan yang topyo. No jam ceyu gongsi tini, rangyo jo rinbi, ngumi rinne shusha nang chubi ma chie. No wu jamdu la kong la ya, yigab rinbi lakshi gi yigen chimu zanyan yang topsha. Xiamlu tenge ne, kong la jiru shubi, jibab tijik senat.
3: 당토망한테 김주기 다지 락시든지 나르진네 배나상도라 저기 이니 균접 미랑아 봤지 안녕한테 김장이나 유바상스 거리 나 유바상게 다지 긴리스러지 응 아직 균접 제대로 좀 봐 김장나서 또 지금 쳔보스게 멍구냐 토분도한 아 도스도 좀 봐 단다 스주 약고레스 강가 로고다 레고도 강가 단다 스주 양다 거리 랑 좀이마스 시원에 녀상 사제 타고 나로 나로 저 공수수 너무 망드냐다 야고 요레스 근데 정보도 내 돈이 좋은 아 도시자 아디 야고를 저리셔서 아 이내 공수세 근데 이메 쉬운 거 추매라 벤 근데 저 주비나 차지 가는 정보 매다 지시라 싱매라 아 이내래 뒤뒤 지 아니 쇼거디 가나도 상다도 전에 사슈 도시지 아 쇼거스 쉬운 거 딱다 뒤뒤 통신 보나죠 디제제 안도 로로스 총도 총 이제 제송한 뒤뒤 이 사제들 이제 사슈다 사제 도시지 좀버려 사제 도스 좋다 디 사제디 뭐 계장도 니 고난제다 지 세경들 나제 고 참보나제 도스 좀버리 디 제제다 나레미유르 진 디 사제들 좀버이나 아니 지 신의 지 대사를 좀 아니 지 로마들 냐비 내레 배야다 지 니물 애가 제서요 고문 예서요 아니 지 예윤에 가서 내가 숨불 왔다 지 동동다다 지 좀 봐 예윤에 지 숨부수 위다 지 제스니 매와 어디라 지 내수 대비 비게 내가 루지 숨지 제 야고도 안 어두 세미유르 제브리라 도스제 아니 지게 민소 경관자 안수 되네수 쇼르 철다 아니 공수 아니 민나 두르자다 안데 제브레라 신그 지조다 냠레제 호조 라브라제 네 미게 지조는지다 아즈다 냠레제 도스제 아니 디게 날야다 페마토베 저도 좋아레라 라시드 옐럽제 아니 용조지리아 두리 마초다 안데 제제 양 카지 등 신조 요리 양 카지 양 무신다 밀랄 신조 요리 다 좀저 되는 경우는 저는 가지 아니 종기리 몇 개개 침을 안 줘다 가시 아니 란조 조르베 개개 침을 안 줘요 요리 도저 라제 가시 소수 공수 주제 이게 넘리 돼요 넘리 셰비게 나 소수 공수 은 도시제 아니 라브라드냐 아니 지게 모두 다지게 라고 동제이네리 아니 지게 상제이네리 다른데 라면나서 다지 생게 가르나디 가르 소투니데 차도요리 어떤데 이제 펜토상으로 이제 야 도저 지게 규제 투샤서면 알아요 가서 용구도
4: 그래서
3: 지금 지금 다 락시기 소라디 지금게 있는 고민들의 토비어리라. 응. 다가는 신기 란종 중구다 디 의미리네 슈샤나래 추여리. 응. 도도 균지마다 디 마세 아니 개가브림 베디나 추샤. 응. 개가브림 베디나 야 공조시든데 야 추샤라. 응. 언제 저다 저도 야 스숑괴 지금 미리 락시리아. 그래서 그래 통신 능력이부터 충분도 안
4: 와. 응.

0: 이마다
1: 네, 대동 기나주에게 딱 공시티 주제제 기나주에게 딱 예고게 망초 망우지 디나야 지기 내쇼게 내든 탄수 토비에 되잖아 아니 코나주 근데 송도 왜 소소금마 용바판에 두유 편도 지금 총으로 봐 난 지금 다 된기네 지기 아보도 먹어야 是吧 지금 소소래야 락제제 자 是吧 이내기 다 디 뜻디 못해 소소 난다
0: 렌 다디 가라간전지 편토랑 간지 락시디 장제 다 가라선 신뢰 쇼르야 아니 용보사스 체어 권정원의 신뢰 조제 아니 디버루리아 아니 라시디게 장 먼저 대신지다 직접 매비자 거기서 거두요나 거두 자서 드리 미망틀래요 말이야 어디에서는 제제 아니 지 권정원의잖아 지 홉스갈 쇼디면에 얘네 신뢰 쇼르야 아니 거두 친쇼적을 내가 디 야후효도스 거 강가지 가우유도 어 먼저 대내에 디고유네 저서는 이제 카진 아니 지금 리퍼야고 후르준 사도도 다 가지 배서서 라시에게 아니 지금 제시 터벌레 내려지도 소소소소 소여지네 소소소 아니 야고 쳐도 안 뭐 장자 배 용보 포구로 와 제일 어딘데 이제 다 가지 된다 시그저도 와요 개인차 개인차제 대교 소소소 공수인데 나래서도 와가 좀 빈자인데 여러 혼자 소소소 날이야 지 레게제 미카셰스냐 소소 장자 배우로 와 어두스제 대야 된대 어도 시에다 간 가라 간점지 홉스 간 돼야지 이제 민망고 시제 배대야스면들 이내 예요 민망고지 편도 간저 라 시디 싸움에 버터네 밀려르고라 밀려 미시에서는 거기 치제 셴베 공사 카지는 보안 뒤야서로 저 앞에 보안 뒤에는 모두 메시지 보안림도 거기네 튼 튼라스 개요 말와 간저 라 시디 모두 차장 거기 시로 전에 섬제 싸움에 버터네 르고요 다지 배우그리네들이 저물리야 바 배주 단 토비 잡자 제 토비 지금 라시디 근데 카 야체설로 쳐지 아니 요거 받는 야 쳐도 다른 거는 좀 매배 샤베르 내데 마동 야 쳐도 먼저 심슈다 배전도 원래 지유 다 이래 단다 지조가 카치 링시 만다가 겐베 아니 고마는 비제 야 될려 다단 담으로 셰제 야 부두 카지 냐스도 멍부지 야 졸라에 진교여 다 딜레게 디 어느 지교 마세서 레게데 독자린다 더러 티고네 챤은 칠무디고 따오 인소도가 고로 연결이셔도 저 가르에서는 뺏는 안도 최지내지 차샤비 있는 레게데 독자 이미 있는 하고 샤야데 당고 사지빈도 공부견제 코란게 창소 나신겨 어 단데 사지 공부를 안 제야요 잔잔야 청고면 되지 응어세 되시지 데 저세 차단요 손에 저지 주디기 됨날에 거요 이 로주 차단 다가는 신기 아니 지게 절 로산자고 호랑 거 샤신죠 다디다야 세상 거림도 면담 갖고 제스도 못 되 샤신죠도 다가는 신기 로버는 부지게 샤신죠 고인도 근데 이제 가서 갈 근데 이제 아니 지게 겨우 담보서 멍부 있는 제샤베 근데 멍부도 안도 지게 낭출이야 디지네 인 안디 노샤 근데 독자라서 내 배도 용서 넣어 줘야지도 근데 사전에 비게 남지게 되게 고려는 제 쉬우게도 디게 가야 안디 인지미지디 겨럽도 드네 중마다 직 인스도 저간야 디샹 거야 안도저 도저 레상고 인바다 도저 가는 데 해면 보지 동 카 지금 고마름 제 디 안저 라시 괜 첨부지 제 개되도라
1: 어
0: 이내 만주 소스 모두 다 경우 제제다 지금 매부스 안저야 로스 제 내제 지겐선이 고저디 양다고 지금 문제 지도 안저 데네 다가도 안저 모두 원석에다 안저 냠마고 제고 없는 안저 뽑지 이제 디 야고르다스로 장고르라 디 제세 제유라
1: 이내 소재 유보다 니네이나 소소기 직숑기 디기 제시기 돈줄이야야 야고치는 모습이나 다디 용야요 말바 상원에게 아니 그래서래 초니게 돈에게 간다 연대 야고치 보고요 그래서
0: 제샬 갈아다 도도 직 도도 연대 매비이나 안도도 미지 레보다가 아니 지금 면접 삼 도스제 냐마 배워가 야 지금 먹고지 풍부로 와라 어디서 나지 리샤
1: 하고 동안 주단다 티나 저기 소재 강디나 용도 좀 아니 디 개고 침벽이 뒤인데라 남사 디 티나도 간다 응미리네 슈자리아 송교다 균진 체규리나 쇼뉴 겸네 수균지 소재 탈비 동구 제제 희진비나 송남에 가미들어 봐라 다 디토네게 아니 기난주 무튜제게 근데 소래다 지기 소재게 디 야 야르다야 이 냄도 야메나 지금

0: 망소 망고치 디나야 뒤 나야 이네미도 디토라야 통고 그러시
1: 다 디갈이야 간도 수수 온데 진짜 모두 배제 제대로 지면 예 가래서는 다 지금 간제 파리야 이나 다 대야 지기 유고고 전자들의 망고치 서 디제기 제시 등기요 다 가래서는 디제지 유고 전자들의 서비스나 야 예용기 미망고치 레슈제 콘소치기 가래 쇼라야 다 지기 먼저 주제 된데 디스 뉴 된데 이제 뭐 유고 된데 된데 공 켜보 여 봐. 당고 멍시디 야고 먼저 쇠드네 안에 주제 된데 공 켜보 소야. 근데 그 체지 된게 유열라. 이제 니 예용 그 되게 야 저에 받는다 레슈 중국으로 와. 어. 어딘데 이제
0: 세계 노디온 코나 저기 아니 지긴 안 저 표기 때 디데 절라 친주 딘데 냐 차제야나 니
1: 못 능도가. 어디리 샬랑 저 라시들 빼 니 못 능도 이내 안 저 단다. 방쇼질이야 코나도도 피디 좀 바지기 잘라 좋아 요 말이 아니 디 좋아 요 말이 피기 좋아 요 말이 생각 좋아 잘라 내 망신 아시죠 장자로 좋은 좋아 좋아 다 간저 슈거 저다 디 디 처음으로 디 자신 뭐 유배 전화 좋아 드레 손자 간저 유고가 다 던져든데 아니 지게 남자 가면 뭐 주 삼다지 소제 잘 거지 아 디 가셔 주제 때 딘데 그 제치 다 지내 능 간저 수준 그 라시디 균지다 니네 나 지 딩듀도 저가야 아직 처음으로 다 제집에 거고 지야. 나는 숨네 나 시험 그 다지 그룹 양도서 내면도 이제 간에 삼나다. 안저 제치슈도 소리 버들이야. 아직 통진화다. 대 균제도야. 이제 간이야. 지게 소소인 게 지스러지 어제 저도다. 지게 소소원에 전에 배서 제도 재미.
2: 생남소 홍돈행게 예센트와 티니 편조 노점 체육 공사 경고와 노부점들라서 공사 티 시제네 최고라 제도 수비 저부 티에 티링킹 안치 리신 시점 타라시기 李前作用把他尊重吧，此人怎么呢？天界两岸最李前先拿把托起那修银，俺那说见面李前能养家节用，天界不修难过。

장삼 르제 치로리아 순리 수가 유두 잠바 순리 코르당 제브디게 단의 법제 구수제니 디네 런팅 유게 가르시에 열에서는 중부기라 띵조기 서수능기 능기 대배고야 된다 가리인바 두스케데 게치드 잠바 순리게 먹지칸게 나다 윤조 서수 파수 제브갸 개인조제 내 용비 랑가리아 랭산 수링 차보다 투도 제제 역람 규제 윤두 잠바 저 빈조키라 사제디 주상시가야 쇼유바 고대중 제자챙아 기란제가 용비 당고제나 누구네 용거 삼주들레 종근 도다 시겐 되리야 마음은 버침 부시부지 자드제샤 콘조다 콘고토도 준비이나 야고 요 말을 삼제 챙아 종거 끼네 지제 지기지기 럼춘디 규제 주자식의 겸네 잠지쟁가 아주 기라 제가 용비 두스게 되시어레스 런틴 유게 데르케스 니마카시아지 뚜뚜바 랭산 소링 작보다 증리 단체 콘조 군지 카시아지 내야 심지 냐데 작조 송장고 라바티 차수나 콘조 뎁지리야 슝리 찌비슈지유 당한조 람주교야지리야 중부상부기라 사제대야 서송리야 페베디

Ani yaa shige mami chiga topja khobjaali yaa songja ga yangja shiga yaa maa chang yungi seje nyesan shudu zamba dee yuwe zhu long da zhu fu zhu biao digi bubun sumge kutub tozu kuyonje shige chili yaa yonje tatu zamba pocho gi kyang ringu chiga sanne ngata karnge cha chak yungu yores kita ta uta keba kuku yores maktar tozu yu yu taani tabru tozu 고심제차바 고즈미나 통구여레스 수조기 시계 계획에 관하여 조처풍의 윤리야 런팅유다 예리야 두순고분 순리 아니 다근능신 조상기 버두순기 타거니데여레스 두순고분 순리게 치용적이 매미디게 디예연리야 란데여레스 그 두두상바 송장기 터브르초네 승구젠린 중게 깨침부겜니 만비기 깨지든데 셰용여레스 조롱 알게 란제 장삼르 주 라바야 동케네 달데자 슈제 코르마 니키제지 티제 끼르다 제네 링퉁기 터브르촐이야 샤두요레스 시게 콘타네 네 먹탑지야 나톰 초펜즈니가 로게 네 담똥가테네 유센 둥기 랑가 까제데요레스 링퉁게 주입기 동릉구디 찬네 쪼롱단 증가인구요레스 코니니 파초 증리 테모 숨줄하스 제브레들레 겐팜 요치고요 마레스 초니가 로네 네 칸가 동자 소소소 따파 카고니 징삼샤브레스 급두두 잠바 주후 직콘도 시다 사베 넘주테네 제지샴제 테가네 아니 파르코제세 터브르초레야 샤르바다 다네 숭장다 겐팜 탁추야기 징리 저고유 제제 빠게기요레스 게체 슈구머지 콘레야 송장기 터뷰 나로네 마코지게 딸이야 대자 시제 그 동렌지가 용버리스 미디 임비나 바제 도미 무후리스 군이 인증레 템모 숨줄하스 제비네 돈도 겐팜이와 치구요 마레스 디네 주벼 아니 콘도시라 산에 동키제 딸이야 풀무 총지제 시 다마 니길하스 치제 송장 콘즈네 먹으면 되리야 샤네 교용구요레스 송장기 터뷰기네 권수 종기 양슝게 따지신 농지케네 필부능 시제제 그건 된수그레스 다 급두두 잠바 윤어야 처니 파주네 지그 증지 시다 담베 능주디 순리게 토네 순신리아 가르시게 요레스나 니 처모 코르숨 소키슈 두스케제 시아바다 다네 소스 로다 타나 띵가데야 가도스 겹 로도스 담 랑아르리아 저유 직진 등미마드게 라과야 농지케네 따르슈 그두두 잠바 주찬 시그네 네 칸아 동두 잠바 순리게 윤둔리아 덴요버스 송장기 터뷰 나로리아 린퉁다 모홍 양슝 디게게 때 카카네 윤둔리아 란데두 잠바 순리게 가르시게 요르스나 시아 미디게디 네 심조 두스케데 시에네 샤르욘제 송장기 터뷰 둔리 욘제 때 카칸 가르시게 요르스나 장마기란즈 터뷰기네 터브제 체제 덴욘제 나다 겐팜 요치약 탁주지가 된슈 두스그데 게 침부 겜니 시디 잠바 송장기 봉주기네 이렇게 다다 제네 따바지 되요브레스 디스레스나 디임이나 부충아 소원빈주 시시우레스 대야 군인이가 딱합주다 농냠찰 제네 징리 팅망 업주지 제베 슈그데 순리게 아니 작자기 유주치 데네 시시우리아 손 동주야 고급스 제브레스 시시우게 손 동주가 요한베 급리야 순리게 수르츠 제제 대간에 제 루그 심능 신제제 시슈 심제 친구를 주르스 드네 람사 투사 시겐 드네야 케 요한제 시슈 세간 유제 코타베 담시 투스 데시브르스 투사 부부 숨게레 숭장기 타부 주네 제마 타부능 신 스처드 잠바 소스 무군 치제 강반 드네 로용우요르스 드네 창물로게 순리리야 구셉기 차게 제제 순리리야 통침시라 지금 여레스 순리게 가르시에 여레스나 다단다 넘지 돈베 자부 그 제제질라고 태여레 두스케데 게스트드 잠바 조초풍게 당고데 시신 심부리 니부데야 소베 양린 심부리 송부데 황신진 소톱스 호창시게 숙상메 다고 숙통 원인 심부리 돈도 막사랑네 심조기 지민다 띵페이 간리야 데레막번 키랑게 시슈코 심남부리 시슈스니에게 미디이메이나 니에창강리야 메갸니에게 미디리 단다 쿄엔돈베 미장 듄락바티스 두스게데 시에브리스 순리게 고조디기 미지에 마세브 제제
쯩기 코톰 듄스제 디나로리아 소소소스제 주제 돕제다 창도조 갸제디니 샤샤고레 딘제마제비나 미신다 미나로리 톤데비 용마레 제마 송장 신자소나 콘저 데브지리아 동진리아 장니 두사 부두숨기 게다 나모리아 켜부치죠 두스게데 시에드 좀바 주토풍게 디숨고부치랑게 람디나베 그딩게 랭산 소링게 작부디게 자민소도부지 용약을 얻어 두스게데 시에브레스 디네 순리 갭기 송가나로리아 토저야 딘디시브레스 세슈 존좀나 루브레스 단데야 세세 갭야 지리야 동어 토리아 세슈 그 작제디 순리레 교친이 요마레스 이네레 주산 시게 밀리아 고고타야 치도 치가 순리리아 세슈 심르추제 주산 시게 순리리아 베티 이치 차자 토부 용약이 된다리아 아니 세슈 두스게데 순리게 심르추가 제브레스 디네 순리게 콜리아 조연다 조른 유후 디게 한국 개블리안 조세 고다 니 랑가 도즈네츠 대십지가 담브레스 양링다 띵페 조연다 조른 디게 통투 잠바 심띵네 가난 친구 용구요레스 유후 트리아 미션다 매브다 급튠제 콘조야 니즈 세브 하고 주요레스 고다 사우다 아자 유게레 부리아 고크넨 즈네 가발레기 유메 라소베 대십 제차버레스 님은 아바데 순리게 쯔베 미디게 시가야 기부제제 전참제제 데레스 님디 니샤기 쇼게 아니 또 세세드 잠바 시마지게 데리인비나 송장게 먹부 카실이야 거네 데야 봉주지기 제제 년사 시드 잠바 순리게 먹주를 거비네 할래야 가리요레 딜레키나 증오고 미디게 남자 마셰제제 저지 앙사제제 슈아 콘스스드브 잠지게 디기요 말 콘스스보 심투이나 딜레야요 제자 적규 유린다 샤과데 디제고레 두스데 시에체드 잠바 시가 연격이 미디제게 구드브도 조고 투토풍 소소궁오메 미카지 티제 카르종게 고요간리 요네 뜨드 잠바 샤가 초네 봉즈지 연격이 네티녜디 고번 승구제 링중 임브리스 디게블리아 리준다 런샤어 콘조 미장 나게츠지요리스 놈네 미장 앞지지 연격이 네티녜디 임비나 군진 리궁 차다 화롱 임브리스 디게블리아 장헌다 장순 용기요리스 개골 호고 간에 뜨드 잠바 델레 미장 앞지지 연격이 먹궁지 용기요리스 디니티녜 군진 숨요리스 디게 빠제 도메 무홍다 관수 종기 양슝 롱고 나고 리퀴 디게 임바레스 다 콘주 카르존 초시네 마게 거데요리스 마자기 나오 치디게 뎁질이야 동문이 끼트 개빈 거요리스 런팅 유게 실록이 우드 고두 잠바 가르시게 여레스나 다데리 미디게게 마자가 용야 용단 대비나 자카딜이야 통주제는 용야미도 nye mokru je ti je, taa gu ju ni, nub jan chao ga mi di je, du ga ching gu, duska de xie wris. Zhu long ge, nye xiong gu ju je, xia ga chao na yo nye ge, jia gu du zu, dun da gari, duska de xie wris. Zhu hu ge, nye taa gu dun je, hun nub chao li yun kyo ge, mi di ge du ga ching gu, duska de xie wris. Zhu biao ge, jen nye xiong gu ju je, go zu song jang sim ga ching gu, duska de xie du zamba, zhu chao feng, ga ba xida chun je, kun zo ya chan lu gu yo wris. Gap dhudu zamba khonzu dhige ga so so so da xun, dama sumgil haqs chi je, xi ge gwanay dun zhugu yo res. De zhu gi midge xi ge gochung zhun xaab res. Gochung nye dhige ga le, gi xi ta, yab je dhudu zamba, de ya zou yun da zou rung ge, dar chenpo re re, go le ya kene, zonghaan ge goye yun zhung che deb res. Xie dhan da, xie bao ge, chonche go le kene, da gu da kama reba deb res. Sun xin da yue hu, xiong gu ye yun, zhungje dhige yo res. Gu da sao ge, nye liya aja yue liya, ane song gyub jingye, mami guwa le tang. Su su yinbi yin na, zhi cha ji kye ni, tsum jingye dhiyo li yon je, pandru tsundru jie ni, da du ju di gub le bop su na, zingri tang ya ge dhiri angsa je je dhiyo res. Zhu chan shi ge ne, ma gya ge ngao, len sum tong bu res. Zam zha ji, gyab cha pa da ga, gyam dun ki, go yue zhe chi ni, jang sam lue je, chang ma lo, deb ji liya. 실로 된 거요. 그래서 먹을 실을 꺼내 쳐 실이야.

0: 유호게 동치켄에 샤땡기 땡기 수 칠월 연두 잠바 저연다 저런게 유호 아니 샤 고부다가 대 달랭자기 슈 생각하시게브리스 존좀 고치제 버두 돈르브리스 버두 돈디게게 천철의 체니 기득게요 리스쿠다사게 진이 샴제 강배 보리아 교친제 지주담르라 소르르 제네 대연교의 범위 창세브리스 조차풍게 내주 야고메바 하고도 잠바 전배 나라리아 춤조 지도 잠바 시슈게 아니 지게제 조차풍기 곱도 제브리스 대연교의 포고 줄하스지게 카소수 제제 시여드게세 따고 연교의 시에된다 시에보게 생활이야 매개장 맨남리야 지빙구여리스 초시 매미디제게 시가야 매셔버토니 요거초 용구여리스 라바르두 주후 녀리야 로윤두 잠바 장삼 준된교기 순리게 삼백안에 명예결 가봐주세요 두스크데 시에니 삼백거여리스 주후게 랭큐는 매개제제 양결 따파카권니 송장기 터브류초리야 교윤두 잠바 르풍다 구신군이게 동도 체마 님도 찬니 주후리아 주제 주후 미드니가로 살이야 네 지브리스 드네 람사 코르만 진 교요네 주후디 샵제룹지 세브리스 시게 누구네 요네기 메미디게 초실이야 카토르브리스 드네 순리다 순신게 순국민 시게 나로리아 콤브리스 샤가 초리아 주룽게 린충리아 카티 마저자 때간에 시게 따고야 추 카고르제 피르빈능시 요원제 장상군 눈리드잠바 시게따고야 시에든다 시에버게 시젠디제기 곱도 찔찌 베네 메라등그 유부 통두잠바 쭈룽게 람사아 때카파 고르제 장알칼론 심부리스 두두잠바 톱자 곱자리아 룽고 나고따 투제 룽고 나고따르 니게 쭈룽기 때강바 제잔 쭈룽 가제디지메바 차제 세간을 사브리스 리쿠가 뜨릴립신 슈딘 찌리야 주룽은 곱도 동부단에 샤샤브리스 주비알이야 시계 머미 내주디게 시에두잠바 주비어 파 시계 나로 로마뉴 제제 후차 시가야 겹주슈간 루두잠바 후천게 시젠리야 코슴르주니 타과 담차두잠바 숭자리야 진부슈가 용브리스 급두두잠바 콘주추 윤두잠바 리쿠다 투제 리쿠게 주비어기 깨제잔 주별제가 요네기 후창기 시젠디게 시에니 초실이야 카톤의 배침부리스 리쿠가 람사 따리차니 후청세간 루두잠바 후청게 내주 야구매바 토니 따리야 대자 슈제 남자 친부제제 소수 나유니 송구토야가 치두 얀풀이야 겹주슈가 배침차니 난송기 개부 사부지기 세슌게 막부 제제대부리스 리쿠가 따리차니 따리슈제 미창물로 세요레스 마세베 후사시가야 교친제 얍친 후게 조젠교기 콘주 파마빈자 제말레 세체드잠바 대유베 네 코야디게리아 딱그제 유메 창물로 주루루 수르주 시게잘라 예제 달게 주제 겹 십중급 주질럼버레스 디게 루루스 차브다가 리그게 후사시가야 메게제 포베 잘라 디게 추 진부슈가 용빈 브리스
1: 갸푸 규리 푸토 므송웨 중쿠 차젠 점종 시야케 충어 뜸규 시체 잠추디 군키 녜왕 국베 규르규르지
0: Sengha nambatsu, gonglo nambatsu sen rupi di yinba yinna, zhunggu zhakchen zemlong xin kongdo ki, chungwa damgyu siyaga zemlong di liu gubzu gorgu batari. Diringa suyaji kang siyaga zhungdam lichen, shunzam daga siyaga yin, lichen di zumbzik dang chungpa chikjo dargya yanpi dang, zhachuk chiksu nanya sunam di gila, xipshir chenggu nanya basan zila jayin. Teng di lichen xu ca.
2: Tandani, Bijin ki chuzun ni shuzabshi dagda zhi. Tandaki ki sengbu chukbe li chendini, Zhongkui pyunzhong shibie yingye li chenzhi.
3: This is Hello Xizang.

0: ene chu ma yong a nubu ten sin ki tam tom tu kyur be mik sun ki kok ju la kyur be kang be to la shikir ta war chi a me she bar nyen gi yue ba zha la me bang zha xin chang por par zhi xin chang si si ngang to we nang kyang be yu zam le ma kor war ma pu nyi ki chang kien bu kang dung char wa tang a me bang du de be chang kien yang ta su xin le sa la xia nubu ten sin ki ya lang xin ta chi bu che xia kye kyang a zam sim xin ji xie ku ku xiu qin bu chang kien le ke ne ting zhe tang jie lu mang song we chang kien ti tun bu nyi su song ku chi de zam yang ma che par chi a ma chen zom ni chun chung xi su kong ba xik yin rung chang kien chak be ra tue bar pang sim te zam chung me bar nam do sa ta chu pa tang ti we pu chak ru zhuk zam yang ma che par chin be mui sim ba 생칸창슈슈르크르 동분이수 교류에 창견 차로 지르직 이득 대견 되니 숙자도 친심배 술 직접 자원님이 네 자교지 내가 현다 지심 매발 쇼방 아분네 특기 치수 심의 친부 흔토네데 제지르 님아 샤르와다 종문이장 내치르 수탑낭 차통와리요 심기기 군이라 창견 책동기 때문에 빈기기 라도 랑네 직직세 팡도 유점 체신 차그로 릭 이톱 대지 탑세니 수르직 도샤 대기기니 따자면 마체벌 닝심 전부 지긴도 자라세겐디 메닥바 리스 차비 낭로 순요 말베 차괴바 텐조 넘지마도 체그리 딜라 할레 항상 제야 가리요레 시시 대기기 담티 아마 춘솜기 메세 낭도 퇴베 추구츠 섬주 보 체가도 조낭차르 아마탕 담린 체치 세메 도와 장네 베바다르 누부딘지 이체 차부 군네 나르 아메 초미 균상 치점 추나 누부딘신 키 초모 대잠기 망와 첸지 총수 미주 콜라 규다 민두 랑게 아마양 귤수 세 시에기 토베 마도 그 눈네 초모 치디 타 링뷰사 쪼개사 누부딘진라 심종 휴유데 김두 때나 레제키 카나각바다르 우장 체접 유낭차르 그 카균 균에 미유 메바르 튠진 렌구 디네 퍼기 파르친나 네외 톱지 흑루 메베 양시식도 켄게마르 네네 데베 고민 솔밍아 메람키 싱서립 누부딘지 니레 세투 촘메 좀체징아 그 감나 카라라 데투 그 삼바 밀람 히남 냠네 믹풀신 시퍼 대바나 소메 그자 튜베 다수 코 니레 용수세 노브덴진 항양 상라 가양 가신 급식신 지슈 디슈 메바 락바테 캡두 니알라 주디 국초주응아 촘물 떼네 개무 그바치 개양 가르와제시 나웨 소메 파이 첩두 루 초와 용화식시 메시가 크리커두 당 샹부 유여장 누부딘 신기 듄투 모자 신두 치월 줄라 락비에 치기 무충 자라 치지 치지 슈주식 유견 슈뜻 메디웨 소식디 소미 지식 슈드바 누부딘 신기 신야 그 몰라 담상 강야 슈주 메드 소모 지양 신수 민주 냠네 강야 마시 유잠 송지 소미 야랑디 워투 뜻잠 치네 자사 신비 룩주 룩주스 노부딘신기 대된도안에 멸치신신디 워두출랑네 루큐 푸총주 미릭사식도 티 고토세주인바 초면신비 치네 지워카시에 주디 말라데뷰 탑두숨지에네 자콕디르 강그 아마춘솜기에 넘쥬르티 초면아사네 최바두뱌 노부딘신기 칸에 응유수시에용두 멸급식링 당리치덕체 초면 랑키 착배딩도 샥배 쿨락바 파르퓨티 콜라 겹디에네티 누부딘신키 몰라 샘소 마체발 켄게말 네네 咱们不刚去开能住的门内的。有说他三路停着东门个，这里了看着是用门的，这个呢更下雨。那村民来了，盯着是个呢，苏里阳两把米，提了那瓦几张切土，有张松起，村民做铺的的，人工啊，落花千步，努不点心去，扎了七七切。 七七听着是七八天，努不点心去，云人光年代表，心给三大勇士学了。阿们全村堂泼木村参康姑娘，努不点心落马用活动。你们尼巴堂松巴里样，可落马用喂。阿们全村硬心扎巴里去了。没动了，那么就是康养没巴堂，那边趁我女娃真心，看你妈你旁边端巴里去了，很多喂明朗亲密给。 深基堂冰基尼尼，几个面膜袋儿阿妹吃素点呢，给着自己讲没事。得几几步难明啊，能跟深基基区别来个大气。搞完这些基，听多，努不点心基三百样，说他听听去。搞完这些基，努不点心基三百三百多步，感到没气吧？天来多的，听了老贵呗，六七千。问题可？ 七追七进面，出个清大给丢了，每天看了，根据给七八破个日级别当天呢。搞完这些个，努不点心当，从么你个了写不写实？努不点心他妈的搞完这些个，看土地，没事，搞不新都为为让去清大，阿妈赶快迁就，可农局几个月前，扛大了去清了罗面，可从么略通个面经。 从这些谈了讲不提穷呢，搞完这些个，那么就是长休休点吧，去学徒。那不点子，搞完马巴的球不提，不创作了，该查去呗。阿妈群众一起马起上去读，点眼搞完连着过去去，过去听着些想不他给去，念不念？阿妈群众对出不彻底，边际一个老师提呢，搞完这些个，今了引路给当些学不起。
1: 东巴中的土鳖点眼去马天学堂，俺群众路边地上的林那样，却能心急人居没人看是通用没。俺不熊长不约不通常，却给广告单的吃不着，却给下边过去天做，跟着给三不十一月呗，去了连接过去日。俺们群众搞完这些了，控制三大区呢，该收钱不？家当忙不当玩，点不打开玉米曲奇口。
0: 那了三百，家当听着团队，并给卡哈将经不穷养，搞完这些个，最要马的吧。努不点子，阿妈群众给团排的表弟当地，可让阿妈的三不学徒住。努不点子，你看古别，瞧到古站，天个车站，给着自己马头。地图聪明，起码起心，有没做车把土匠，拉住穷人三百，当时给不了些用。
1: 开机托起时呢，俺们队都就热闹，俺们出个考试，出门站着吃着吃不起去。搞完这些控制，动作目的一边就行。听着，退缩，聪明跟着听着些先用三把，可哪位有人吃没去？很多年继续连续没把住。退退，俺们群众呢，鸟娃大都穷呢，我穷家心，可丢钱的，出门学玩去。
0: 俺们群众公路马那的，却将写上去呢，吐了了学堂，写学信。搞完这些个，三妹，南军批准没去别，女先抢给干的，俺们群众了的。俺们群众给抢不是杀了又不当。搞完这些个，拿了可丢点呢。俺公司听那样，搞完抢不能呢，抢通个马的，居然东面种的养了穷人，俺做渠道没，因那样空也不热。
1: 俺六年前被下到这个松赞，俺渠道马前呢，值得没，即可动当。努不点子去，大娃儿马岁巴儿该穷哎，阿妈让你含蓄操了，
0: 谢谢。来，兄弟，每次看缺银呢，俺居然做亲戚给俺谈到把岁巴银，居然三巴儿居然给团呢，全部盯着有三个多行。贴贴，阿妈群众去，同志努不点子了的。 阿妈群众给提给些么你了？这呢很多年代表搞我这些个。阿妈群众，最近俺搞我这些了，通讯车吧了，俺马去十个面。最近 단다 부치네 치는 양

기규 인베 사오티 나가와 제시기 소투부두 네 소마투나양 쿄 아마 천솜기 고카 롱와 주기 말이 쿄기 안수 고가라 무피아 마자로키 쿄 기사 유겐 오 마사나양 안수 기사 메케 뭐 차기두 지시 가와 제시기 되게 시지 난가 주요하다 쿄 사무양 치신 주니 아마 천솜기 개주루 미백가가 개브룽 양자를 칠 튀마요 아마 전좀기 급동 윤신 땅양 렌치게 매듭 부이 괴네 송디 김라 로아주 체야 노부댄지니 두구식따라 요매도 내시 그 초모탕 매지냠기 지규 샘다 용수지에 심바자 빙기기 지수 무슈코나 체네 되발레 아마 전좀라 로아치 마두베 아마 전좀라 총미 냠갈 균나 찬네 때룹 지게 유미소로 좋아디 계좌 장부 쉬러 쉬 아마 전좀기 지세 망부 텐저 제반나 유미소양 갈릴라 톤네치 냠중라 냥지 지겐자니 용일이 냠비 아마 전좀 심바 쪼타치 계사 장마 인킨 시기 가로에 보문당 냠도 되고 세워라 마치 세켄시기야 메바딘자 가리 제바리 뭐 대타르 삼신 무샤르 개긴 김달로 총병 아자 당계기 된디 신지 칭아 아마 천좀기 김달 내주 시도 치발요 부총주 총병이 링내 사치 첸부 끝내 타발 진요메 드럽 강라 림나양 아자 당계기 드럽 대개자 쉬신라 내주 타주 투기 유용메로 부총주 낭 뭐 카데 초게메 티니 아마 천좀기 내주기 총루 총당 셰바 총병 기년치 뭐라 아마 천좀라 샘소 야타주 직당네 뇌기라 총병기 랑라 초치기도 삼바식체 티니 슈당 용수준네 워나 뛰신도 땅기 시추낭 닌지 랑뇌 인데 수장 티주 지원 매지 아마 천좀라 셰바다 뇌타동 찬뉴 야뉴 체니 닌지 랑뇌다 티주 제베 중제 첩 하장 첸부 유바 더불 셰베 아마 천좀니 짝타 쮸네 제 양양 경규 중심 레네 가와 제시기 고카라 묘다 롱와라 떼네 주부 민시 켈린 휴규 중하지 땜빕 진짜 시기인 중 아자 당계기 민낭 대다 장마 땅기 땜빕수 통기 유지 전도 닌지 제침기 권니 뭐 튜뉴야 메바시 Garingi Ritsuni Namgun Le Wenxing Tondua Kawar Nangla. Ke Yangbe Rila Jiwo Zhukin Tongkyu Mebar. Kita Rini Chakwati Gyo Chakdar Shorwachi. Begi Gi Namjuru Chang Shu Shu Tang Zibia Niga Chongsur Gecha Yujing. Mu Mikju Tongwa Tongyongin Halam Me. Wende Tirin Mola Chongmi Nyamge Tsurwa Shukchin Chungwa Tang. Jembu Chimbati Masine Hindu Uwe Kimzan Tila Taja Riwa Kangyan Meba Kurbe Namgun Ningle Niwe Riwe Gyan Mu Nyam Ngawe Nibu Gyoburu Chanang Sharwe Na Mu Nangme Dengtu Gubzu Di Nguyne Di Nguyne Chewa Zirxing Mikju Yang Zwaba Na Namyang Seixing Titu Namchung Ki Dengtu Jiwo Zhugin Jikji Nitu Ngangtu Pomo Tensu Nangme Dengdi Degi Tongwe 내주 침부식 심보다 조화 피신 대기 대기 제 표바 대기기 퇴바나 누르와라 맥주 짱마르치 짜루 생화타 소짬 제디 록다주 치다르 표경 칩드 짬야 마치바라 릴라색 대기기 지도다 농동기 총주 팅이 와다 락바르도 뮤 킴기 컹주 대당 뮤 지베니 떼니 참김해 뮤 공입기 동라 진시 규링와다 미마 생 토싱 셰지 깔라 장화제 강태네 요기 냠시 응라 캠바드베 추반 낙뷰장 뮤 갱냠다 틱시 장슈슈테 뉴드 메바니 냠규도 침비에 고차키 세모식 당자 대기기 지도라 부총주 기바주 양네 미키 롱주 체규 잠도 세진 총주 기바 창매 대기 기와 린사 노르와 타기 추 지슈바르치 위신 봉배 리와 참모자며 수두매배 김태르 대기 수인하기 딱바를 삼바사 구여받아 차단 통규 중화를 묘심다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chik nga sacha dine cheki yin nyambe lo dindra shik de ki ki yi la takbar cheki hu. Nubu dindzin kim tang chechi. De ki ki agu cilin ki takbar pu chongzor ama chenzun mame shi la tawar yon. Agu cilin ki kim singe chongzor yobatini de ki kunzu pe kim shi. Tenga papa ame kim la makbar yongchi. Babi zhongbu techung ki kim du pangma sui di pama nyi ki shabdo zhumne di. Sengi chongzu ti pu chongzu dang parda rinzam yue gyang, niga chomu shangki kongdo shi. Sengi chongzu ti gadon zungku dang halam dep zhene neba tini, chomu shangki sekyu xin shu dang, chu tiongkong zom shu, dupab lik shu jie ki chongzu shikinba dang. Chomu shangki gor chip yube tuzan nira yue bayang tini tun yue bashi. Agu cilin ki samani yu tege mezaan chenpo shiki pomo yinba te pangmar lindu gezon kya nomba kere yubadang. Kuni la sekyu zombo yugyang. Lo niki kondu samu neki nane cilin deshin. Chukuyang medab samu chongji ki agu hajang yubu yu. Agu cilin ki ama chenzon mame shi tsoa kakbo yubadongdu pomo jik puzabdu lungu samlo koru.

남초 남불행기 내 원점 체매 루얀 시베니 신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기 레젠디 케기니 문이 톱세 톱에 루아 유라 원점 체매 루얀 시베니 젠디 세네 니로 쇼로나

샤세 팀. 만수의 퇴근 소변나 미순 대자 태러 이섭 친분나니 미군 응고다 미군 중지기 대자 규시카 캔도 관리나 추마쇼 코네 자야베 랍세시 타마기 메로 강살 무유과다 정충 수요나타 잡랑기 탑지에 피주 초배지 갑주 담보갸바 로세지 대장아 피주 동화 신구도 소매 풍소지라 미군 고비 도시 토르동화 너구도 규급 메캉중도 벌규미바 치베지라 군대내 미순문고기 카달랍자 망삼지 능규 천구 뉴욕의 수류 미순인데 카바 앙장이 지지 무희

디그베 토라 쩨밀라야 디치나스 크나바 공에인나 디봉 겜베이나 아 리소구제이나 아 겹겨 탄디 조 상문안샤 차세나 슈기마세 조부용 베멘딘 쇼인

0: Asana, so me yu di ne, gaji senpapo nam gi, ne dun di le zimbe, ngunzin se ro do asane re. Yang ma na, yang yin geja di kende ji le ngunzin chi gui ming tegi, yang takbe ngunzin chi jo ji, yang ma na yang takbe tawa ji, shi ju be, chi du yin. Ne dun di go le ya yi na, kwanga shubha nang xin, mango tang jiwaan yi ki kwanga nang xin shubha yi na, Mijukba di xieba re, di ngay Mijukba tsul ke limbar chinyan di bedun zam xieba re maudaw jige tungu to Mijukba jukba di ke limbar chinyan di keba mambu yo re, beda di cha xabi na sudu deje yuwa la mudi tingzi ge ke mi limbar re, korang ge zebe re sumdaga driba di na la kende sungwa rasana kaji ki leda dube tungla jukba xie jing Peju duhang, le sok shi, goba, la sok shi loba gyunchen tume gogbar che, sumare. Che zang, le sok shi ba dinde, pe sha jay ting san, la sok se juba la, di tabu, sha ba du de, di digma re, gyunchen tume, dine, gogbar che ba yin shi, zawa chane, mudi ting zi ge, mi jugbar shi ba di, ke limba re. Daga nang xin ge ngazu tumi xielung yuwa la, ceten xiebrung la ge zebe tumi xielung nang la ya yi na, megin kembu somda ge jibe nang la, kuebe dawa ji den nang yuwa re. Kende somda esan na, kurang ge, gashi ge leta dubar jubo yu na, ha ha le ba, mi yi che ba, je koda che be, be ju ju jo go si, jiba ka jing nang la, xie xia si. 자원의 요마를 쓴 걸로 봐. 한남장 할래야 미이치바 즉 로다 취바 딘데지게 빼셔가요나 다 샤셔스도 전에 죽버디 매버지 슉침부터는 아주 땜발 쳬버로 와라 간다 제자디 낭데도 가랬으나 요마를 세드리 알아 요마세 제자 레다 두베 튼 땜발 죽버디 케 밀링에디 케바디나 링이 잠마레 망부여라 알아 망부여레 nga tanda kongla shubha tongzo sangma bedun zamri rwa la. Tao na sangma loge leta dube tun mijukba ke limba shada che ke limba di mewa rwes na diya ma re leta dube tun tenpa jukba ke linye yang mangbu shida yuwa re. Bena nganzo bedun zam rinji di shu. Bena seto sumda nangla ya shenmin dunde ji sungba re. Seto sumda kende sumba resana sudu jiba ars. Da kurangi gagja di karesana sudu mudi tingzi ki dawa di shiaba re. Sudu jiba le tang neda niga gawa tun tang neda jibu duba juba sungyang sumba re. Nele ni gawa tun la jubu resi xie xia ine neda jibu duba juba resi sung xia de zawa re. Gartang dupang tishi nooshibe angde che di nubbe kache temadabasana ne tang le niga dupbe tunla jukji de na deshe che, mzi che, deshe che na je sobar nango sumbode di je di dekje je di re ala je sobar nango sudzana kadishie go arasana 덕지에 탁대를 치다 제바 있네 룰이 강기 차네 양 룹투바 되어있어야 되래 내 두구래 강바 축 두구래 금대 가다서나 자와라야 갈당 두방 대신 인스시에와래 내나 앙대체게 내래니가 두배천라 죽바디 떼와래 최상 딘데스 대시에 당군지 채나 내나 야구 요아래서야게 따와 딘데지 세도 섬단나라야 떼나와래 Tetang tetawe dube tun tenpa juba yueba di ke linye mangbu yore.
1: Sengye namba tso kongkam san. Tanda kenam tse sin shimba teni, pen jong lung chin ngin chin le gong pe ge lung chin ki lung chin lup chi le chen shi. Le chen di nang pen jong lup da che me ge gen chi muwa chi lin doji la ni.
0: 表演打出日别过了七日南西月别 세보 용해하게 치도 디딩의 칭아 내든 디고그 대유기 캐베 따와 망고 모두 최고야기 금재양 대대 따오는 레더디 뒤에 전대발 주버리베 마르베 내든 디를 컨제지 문지 체그르베 쓰나 구성 공개 유발라 저디 렌지 튼줄라 구성 공개기 프랑게 제베 나도 그 드바 디난라야 이나 셴미 카지 송요레 디 모두 슈바 이나 영이 주민 다 지다 주민기 추디 나래 대변나 싱그레 성도 미안해 양에 저디 렌지 튼줄라게 프랑게 제바 구성 공개난라 송베 셴미디 차장신 마지 대변하는 로그인다 로차배질래 내가도 대시 수초로 알아 프랑딘데 송버레 가타 두방 대신 인시 내래니 터몽도 두배 턴댄도 죽바탕 원치 두규 댄주기 인인 패모 대시지 슈바이나 고랑 셴메 탕고 디 송송알라 가탕 두방 대신이 시 내래니 터몽도 두배 턴댄바 주바스 고랑 셴메 디 송마데 셴메 동부 디 나돌이야 턴다 직세시 체버리 가드 체버리 베스나 레다양 두배 턴세도 주바디 투미 공바 인주디 대낭바리 투미 공바 인바디 레사 레양 두배 턴댄바 주바디 투미 공바 인바디 송태다가 세세 제버리 퇴어도 데데든지 퉁둘라게 슝루라 겹딘주제 데네 네두디 세세 제버리 공가다도 모두 송송하라 원기 두규 댄주기 인인 패무칠 레 쏘바탕 레 쏘바 시바 샤다 중수 셰미디 송바데 셰미 대다게 안돌레양 네두지 라두 제버리 디 카르레스나 무규기 독십기 터블라만 띠네 레다 두베 튼댄바 죽바 죽바 라 빼고네 죽바 나와리 어 튼다 디세제자 오늘 레사 레드 두베 튼댄바 죽베 빼요어베 어 드드든지 튼줄라게 무규 두규기 댄주 인이 망고치 나라야 레 속세로 속아 레 독십바 시에발라 속아 망고 통해도 제자 슝루라 슝궁원의 문지 체내 죽바레라 뺑원의 두바이네 두바레 체자 레사 레디 두베 튼댐바 죽바레스 코든디 댐바르발라 다시에메 티다 숨마타 코랑게 무두 가져 숨마레스나 디다 두베 급수왕 다 팅성 레 쪽탕 레 속시부디 뭐 표지 치고 마르발라 오늘 디 내가 그게 투보를 배웠으나 디다 두배 급수왕 라속 딩성 폐지체에게 라속 시바더부 다그는 신게 라쪽 시바더부 라탕 세파나야 척둥도 머지부체 알아 척둥도 머지부체 어 되니 클리클리라 레속 시바 태당 레쪽 시바디 림굴체제 딩성 폐지체에게 되니 라속 라속세 주발라 어디라 클리클리 규용교체들의 마도지기 되니 나의 인인한라 레쪽당 레속시바더부 레사레 두배 튼댄바 주바 유바디 칭국으레 주바 요레 디투미 공바레 베토나 둠네 두배 요레라 슝루라 겹딘지제 이슈체 문지체베네 체 요레스 데디렌지 툰둘라가 떼낭바레 디데 송자 양제 두배 도지라게 둘라 내다 코너 죽시베 고아주얼발라 고아디 나래 대베 있나 근데 지금 문제 치고 왔으나 팅아 놔라 내이나라 양만의 인이나라 레 쪽다 레 쪽시베 더부 레다 두배 튼댄발 죽어 있나 양 팅성 레 쪽탕 레 쏙시바 두부 폐주 치고 와마르발라 폐주 마체부 체제 라 쏙시바 두부 자제 폐주 체바리 제자 너희 나라 폐주 치루 유에바 哦,咱们公布银吧,北洋月吧,我们这前面孟西托了,听声,来做汤,来做西吧的培训没吧,去顶点几个对接,杨家主播的都是那个听声,你都给给了呀,做当时那的,你都给给开局了是那的,顶点几个密接,